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382 쓰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엄선주 님이 콩으로 너 애썼어, 대단해, 다 알아, 그렇게 소리내 말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곧 영업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6248 쓰는 분도 이 얘기에 갑자기 눈물이 핑, 셀프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 짜내보는 활기찬 금요일입니다. 다들 금요팅입니다. 아, 금요일 화이팅. 아, 6248 쓰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 짐 머피의 이 워낙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야. 나는 훌륭해. 이걸 끊임없이 하라는데 도무지 이건 제가 못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좀 순한 맛 버전으로 아, 너 참 대단해. 응? 내가 알고 있어. 애썼어.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좀 할만하고 이 장점이 있더군요. 스스로 해보면. 왜냐면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의 손살의 문화가 있잖아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이거를 꼭 하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에게는 안 해도 되니까 오롯이 그 좀 위로와 칭찬을 먹게 되는? 머금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0728 쓰는 분이 10년 전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적으라고 해서 그 세월 다 견디고 잘 지내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평안하세요. 라고 썼던 생각이 나신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728 쓰는 분, 또 624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 네,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14 쓰는 분, 딸아이 입원으로 며칠 동안 못 듣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 후 오랜만에 듣는다고,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한 오늘입니다 하시면서 지난 수요일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안이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고, 이번 주 토요일 돌잔치도 우리 잘해보자. 아이고, 돌쟁이가 입원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아, 따님이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한다고 사운드북 틀어놓으면, 아, 네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5359 쓰는 분, 티타임에 커피와 에너지바 드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겨요 하시면서 아마데우스 교향곡 41번 청하셨습니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퀘 551 주피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트입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두 분께 커피 보낼게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활 작품번호 551 주피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니콜라우스 아르눈크루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407 쓰는 분입니다. 둘째 형부께서 입원하신 지 벌써 5달. 얼마 전 둘째 언니 생신이 되어 형부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물으니 입 모양으로 아무개 생일이라면서 언니 이름과 생일을 기억해내셨어요. 병실은 다시 울음바다가 됐고요. 그래도 희망이 보여서 모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형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2407 쓰는 분. 뭔가 내 병변이 뇌졸중 이런 너무 5달 얼마나 마음 졸이실까요? 힘내시고 일단 저희가 음악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힘내시라고 음료 쿠폰 2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7 하나 쓰는 분이에요. 지난번보다 좋아지셨어요 라는 의사선생님의 한마디. 감사와 용기를 주는 행복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더운 여름에 크고 작은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함께 듣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음악을 청하셨습니다. 247 하나 쓰는 분이 르클레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청하셨고요. 4216 쓰는 분이에요. 리허설 가는 길 브람스 클라리넷 퀸텟 어떤 리허설일까요? 이 브람스 퀸텟 리허설 가시는 길일까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215 쓰는 분 곧 지는 듯이 더워지겠지만 오전의 햇살은 초록을 더 아름답게 보여요.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플로레스탄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 장마리 리클레르의 발린 협주곡 F장조 작품 7의 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제라르 자리 발린 장 프랑스 바이아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스 바이아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비단주 작품 115 중에서 4악장 콘 모토는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라이프치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905 쓰는 분 매일 이유식 먹으며 가정음악 듣는 호연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시그널 음악과 안녕하세요 신윤주 아나운서입니다를 들으면 호연이도 라디오를 향해 안녕하세요를 합니다. 매일매일 호연이 밥친구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호연이가 이제 아이고 9시 50분이면은 식사를 다 마치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호연이의 첫 번째 생일 정말 정말 우주만큼 땅만큼 축하드립니다. 0905 쓰는 호연이 어머니께 커피 쿠폰 한 장 보내겠습니다. 유가인님께서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하이파이브 해주는 것도 내면 근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하셨어요. 아, 난 정말 최고야. 이거 조금 너무 낯간지럽다. 그냥 무음으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거울에? 손도장 찍힐까봐 저는 어떡하지? 이거 청소에 진심인 저는 그럼 어떡하죠? 아이 참.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해야 되나요? 아, 저 그때 약간 좀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최고야까지는 어려운데, 아무튼 내면 근력, 가정음악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오늘 또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5005 쓰는 분 사연이에요. 할아버지 무거울까 앉지 못하고 먼 길을 아까부터 따라갑니다. 나비는 꽃에도 앉지 않고 할아버지가 무거울까 조용히 곁을 따라갑니다. 안선영의 나비야라는 시입니다. 참된 배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하시면서 맑고 따뜻한 음악 카자부에를 청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우실까봐 조용히 곁을 따라가는 나비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미치로 우시모의 카자부의 미야무토 후미야케 오보 연주고요. 1984 쓰는 분의 신청곡 최진 작사 작곡 시간에 기대어 고상현의 바리톤입니다.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최진 작사 작곡 시간에 기대어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미치로 오시마의 카사부의 바람피리 미야모토 후미야키의 오보에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 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재즈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1: 예, 요즘 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이래서 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 지난 7월 초에 네. 그 찰리 파커가 이 현악 연주가들 특히

0: 당대 최고의 토스카니니 오케스트라였던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현악주자들 예. 그리고 또 클래식 오보이스트, 하피스트 등과 함께 재즈와 클래식에 접목을 꽤 했던 1949년의 명반 찰리 파커 with strings라는 네. 음반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대중음악가라고 그 알려지던
1: 네.
0: 이런 음악가들이 점점 이제 그 예술가로서의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과 대등한 어떤 그런 약간 겨루어 보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반들을 자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찰리 파커의 이 음반이 정말 그 이지 리스닝이 되기도 하면서 그 비밥 시대 비밥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이 밥 재즈의 창시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찰리 파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윙 재즈 같은 그런 향수도 불러일으키는 곡도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재즈와 클래식적 감성이 만난 그런 명반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음반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이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우후죽순격으로 With Strings 음반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많은 이 그 현악 합주단하고 만든 음반들이 재즈계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단연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음반은 트럼펫 주자인 클리포드 브라운이 녹음한 클리포드 브라운 with strings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그 음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현악과 함께 이 시리즈 2가 되겠습니다. 그 클리포드 브라운은 1930년에 태어나서 1956년 6월 26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올해로 이제 서거 70주기를 맞는 뭐 재즈 역사상 최고의 그 이 뭐 트럼펫 주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1: 너무 세상을 빨리 떠났습니다.
0: 그렇죠. 25살 때
1: 예.
0: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25살의 짧은 생애에도 재즈 역사에서 아주 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 네.
0: 그 특히나 이분은 그 음반으로만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음량 그리고 막 호방한 그 이 연주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청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연주가인데요. 우선 이분의 그 거의 최후기에 녹음 중에 하나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Easy Living, 클리포드 브라운과 친구들의 1953년 8월 28일 녹음으로 들어보시죠.
1: 네.

0: Easy Living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53년 8월 28일 녹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올해 서거 70주기를 맞은 클리포드 브라운 네, 음악이었는데요. 이게 재즈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던 트럼펫 사운드 중에서 이렇게 정제된 소리 말고 갑자기 빽 하고 소리 나는 그렇죠. 순간 있잖아요. 예.
1: 그냥 막 지르는
0: 예.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 나 여기 재즈반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이게 이제 트럼펫은 이제 그 금관 악기들은 자연 배음이라는 게 있죠.
0: 네.
1: 입술 그냥 이 어떤 밸브 조절을 안 하고도 그냥 입술만으로 입술을 쫙 풀었을 때 저음이 나고 그다음 살짝 당기면 중간음이 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바짝 당겨서 고음을 이렇게 때릴 때 그 고음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0: 그쵸.
1: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클리포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 썼던 악기하고 이 특히 이제 마우스피스 세팅을 보면은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마우스피스 사이즈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이 쉔크라고 하는 그쪽 이 그 트럼펫 마우스피스 안에 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쪽 부분이 엄청나게 좁은.
0: 아.
1: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그 어떤
0: 홀의
1: 통로랄까요? 예. 이쪽을 향해서 엄청난 압력에 이렇게 그 입김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이 사이즈를 써가지고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연주가들은 그런 사이즈를 썼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큰 음량과 호방한 음색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 사람만의 독특한 세팅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클리포드 브라운은 이제 1930년 10월 30일에 미국 델라웨어주의 그 윌밍튼이라는 도시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음악적인 분위기의 가족이었습니다.
0: 네.
1: 온 가족이 중창단을 구성할 정도로 음악적인 그런 그 우리가 이제 흑인 가정을 생각하면
0: 네.
1: 소울풀하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0: 네.
1: 이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취미로 트럼펫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트럼펫으로 트럼펫에 입문을
0: 네.
1: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살 때 처음으로 자기의 트럼펫을 사게 된 거죠. 가지게 되고 이제 15살 때 이 위대한 트럼펫터인 페츠 나바로를 이렇게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재즈 트럼펫 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그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0: 네.
1: 벌써 프로 재즈 밴드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투어까지 같이 돌 정도로 굉장히 그 참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미 대학을 다닐 때 명성이 전 미국에 알려져 가지고 19살에 이제 1950년이었는데요.
0: 네.
1: 초여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19살 때 입원을 했는데 이때 아주 역시 또 비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디지 길레스피 뭐 가장 위대한 트럼펫 주자가 와서 병문안을 와가지고 격려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0: 이야.
1: 진짜 뭐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명성이 알려져 있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비브라폰 주자인 라이오넬 햄튼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그 베니 굿맨하고 연주를 많이
0: 네.
1: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대한 드럼 주자인 아트 블레이키 그리고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트롬본 주자 제이제이 존슨
0: 네.
1: 이런 거장들의 악단에 일찍부터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근데 또 아주 나이 차이가 6살밖에 나지 않는 동년배의 드러머였던 그리고 또 사실 이분은 굉장히 그 재즈 역사에 있어서도 혁신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맥스 로치를 만나가지고 이전에 제가 그 소니 롤린즈
0: 네네.
1: 추모 시간에도 이 맥스 로우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맥스 로우치하고 남긴 음반들이 정말 명반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맥스 로치와 같이 만든 음반들도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1953년에 이제 음반을 녹음을 시작해서 4년 정도 녹음을 했지만 이 40장이 넘는 뛰어난 앨범들을 쏟아낸 정말 그 천재 중의 천재였다.
0: 1년에 10장의 음반을
1: 그렇죠.
0: 낸 셈인데요.
1: 물론 뭐 실황 녹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그 성실하게 일을 한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클리포드 브라운 위드 스트링즈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 처음부터 상당히 그 지난번에 찰리 파커의 그 현악기와의 음반 같은 경우는 목관 악기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면서 대단히 그 클래시컬한 편성을 들려줬는데 여기에서 클리포드 브라운은 지나치게 클래식 그 현악기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악 오케스트라와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뭐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은 너무 뜨거운데 현악기가 그 온도를 조금 이 식혀주는 듯한 이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찰리 파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뜨거운 하드밥을 하는 분들이 발라드 감성도 정말 충만한 분들이구나. 천재들은 다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음반은 1955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걸쳐서 녹음이 되었고 뉴욕에서 녹음이 되었는데요. 한번 이 중에서 네 곡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Yesterdays 그리고 이어서 What's New 블루문 그리고 베니 굿맨이 즐겨 연주했던 명곡 Memories of You까지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과 닐 헤프티가 이끄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이런 게 재즈로구나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곡을 들으셨어요. Yesterday's What's New, Blue Moon, Memories of You,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닐 헤프티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려운, 힘든, 듣기 어려운 이런 재즈가 아니라 녹아드는 순간이네요.
1: 그렇죠. 그야말로 예. 뭐 easy listening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음반을 이 아주 그 비밥 아티스트들이
0: 네.
1: 그 녹음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잠시 이제 좀 본인도 쉬어가고
0: 쿨다운.
1: 예, 듣는 네. 사람들도 쉬어가고
0: 쉬시고.
1: 예. 그리고 또 이런 음반들이 지난번 찰리 파커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또 거둘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많이 팔릴
0: 대중적이고.
1: 수밖에 없는
0: 예.
1: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도 연주들 들어보시면 클리포드 브라운이 막 온도를 엄청 뜨겁게
0: 네.
1: 그 막 온도를 올려놓으면 이 현악 오케스트라가 찬물을 좀 쫙 이렇게 부어서 온도를
0: 워, 워.
1: 그렇죠 식혀주고 이런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더욱 이게 그 흥미롭게 듣다가 또 차분해지고 이런 이제 뭐랄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이제 프로 활동을 한 거는 이제 음반 데뷔를 한 거는 1953년부터니까
0: 네.
1: 4년 정도 되는 기간에 그 음반을 이 40장이
0: 예.
1: 넘는 음반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에도 아 정말 소처럼 일했구나. 성실한 음악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0: 그렇기도 하고 쌓인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음반 내기 전까지.
1: 풀어낼 게 많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
0: 예.
1: 그런 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재즈 거장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존 콜트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소니 롤린즈
0: 네.
1: 말씀드릴 때도 필연적으로 젊은 시절에 큰 명성을 얻다 보면 그리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알코올이라든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0: 그렇죠.
1: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신기하게도 클리포드 브라운은 그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전혀 없었던
0: 그래요?
1: 전혀 입에도 되지 않았던 속이 그 클린 뮤지션이라고 불리는 클린 뮤지션이라는 그런 분류로 이렇게 되는 그런
0: 좀 드문 경우네요.
1: 그렇죠.
0: 재즈
1: 그래서 지난번
0: 시즌에서.
1: 이제 제가 그 세상을 떠나셔서 추모 방송을 한번 했던 위대한 테너 색소폰 주자인 소니 롤린즈
0: 네.
1: 같은 경우도 그 약물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재활할 수 있었던 거에 클리포드 브라운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도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참 그 우리가 뭐 물론 이게 그 음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연주가

0: 사생활하고는 또 무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1: 네.
0: 또 이렇게 성실하고 바른 생활이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은
1: 네.
0: 연주가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어서 그러면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조지 거시윈의 명곡 두 곡이 있는데요. Embraceable You 그리고 Where or When 그리고 너무 유명한 곡이죠. Smoke Gets in Your Eyes 그다음에 호기 카마이클의 명곡 중에 명곡 Stardust까지
1: 네.
0: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과 닐 헤프티가 이끄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1: 네.

0: 네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Embrace Over You, Where or When, Smoke Gets in Your Eye, Stardust.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닐 헤프티가 이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재 뮤지션 클리포드 브라운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된 건가요?
1: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실하게 일만 하다가 보니까 일어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1956년 6월 26일 밤에 필라델피아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브라운은 다음 공연이 예정된 도시가 시카고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밤중에 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게 된 거죠.
0: 네.
1: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제 그 리치 파월 이 함께 공연을 했던 피아니스트인 리치 파월 부부 중에서 이제 부인이 차를 운전하고 남편 리치 파월과 또 클리포드 브라운은 차에서 이제 잠을 청했던
0: 그렇죠.
1: 거죠.
0: 예, 보통 이동 중에 쉬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하필 또 이 비가 요즘 장마철처럼 그 폭우가 내렸던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베드포드 근교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이 전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그 25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된 이 친구 클리포드 브라운을 너무나도 그 그리워했던 이 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950년대 초반에 라이오넬 햄튼 밴드에서 함께 짧지만 깊은 우정을 나눈 또 테너 색소폰의 명인이었던 베니 골슨.
0: 네.
1: 이 베니 골슨은 나는 여전히 클리포드를 기억합니다. 라는 추모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곡이 결국 그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연주를 했지만 또 그중에서도 이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즈 아주 그 명밴드죠. 이 밴드에 그 클리포드 브라운이 있다가 그 후임으로 임명된 그 또 다른 천재 트럼펫 주자인 리 모건이 또 음반에 참여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곡으로는 바로 베니 골슨이 작곡한 I Remember Clifford 이 곡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 모건의 트럼펫 연주와 이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 작곡자 본인이 직접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했습니다. 1957년 3월 24일 녹음인데요. 재밌는 건 리 모건이 후반부쯤에서 즉흥 연주를 할 때
0: 네.
1: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이 클리포드 브라운의 Easy Living
0: 네.
1: Easy Living 후반부의 improvisation 즉흥 연주를 흉내내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0: 네.

0: I Remember Clifford였습니다. 리 모건의 트럼펫, 그리고 이 곡을 지은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이었습니다. 57년 3월 24일 클리포드를 기억하면서 만든 곡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거 70주기였나요?
1: 예.
0: 클리포드 브라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1: 그 사실 그 제가 이런 그 곡들을 네. 이제 재즈와 클래식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음악들을 계속 들려드린 이유가 그 우리가 흔히 요즘 다이버시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이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클래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악기인데 이 트럼펫이라는 똑같은 악기를 다룰 때에 재즈 주자들이 쓰는 주법하고 또 클래식 음악가들이 신경 쓰는 부분하고는
0: 다르죠.
1: 완전히 네. 또 방향과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연주가들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그 재즈의 어떤 감흥을 재즈의 주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재즈 주자들 중에도 예를 들어 윈튼 마살리스 같은 분은 재즈와 클래식 양쪽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장르에 영향을 프로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그 부분들이 감상자들에게도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포용을 하고 있으면 또 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또 여름에 또 이런 곡들 들으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0: 정말
1: 같습니다.
0: 정말 좋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 한번 재즈 준비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음악적인 뭐 재습기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러네요. 네, 유정우 선생님과 함께한 뮤직 큐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예,
0: 저 대신 김승희 아나운서가 가정음악을 잘 지켜줄 거고요. 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알퐁스 무하는 화려한 아르누보 포스터로 널리 알려진 화가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바로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전설을 담은 연작 슬라브 서사시였는데요. 20점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자그만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하가 포스터를 그리며 얻은 명성과 성공이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눈에 띄는 성과를 그 자체로 목표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하루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언젠가 나만의 꿈을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붓터치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72의 2번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이르지 멜로 홀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또 공부하고 가족과 가정을 섬기며 수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해도 훗날 이 모든 과정들 반짝이는 소중한 결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흐르는 땀방울을 시원하게 닦아줄 수 있는 과정 되길 소망하면서 7월 24일 금요일 KBS 음악실 시작할게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한 번의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연주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간을 쌓아 올리곤 하죠. 그런 인내와 열정의 세계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나요?
1: 부흐빈더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이틀에 걸쳐서 무려 6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0: 이틀 동안 6곡의 네. 피아노 협주곡이라. 와, 한국을 즐겨 듣는 피아니스트 부흐빈더는 모차르트 협주곡을 사실 많이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1: 거의 일평생 연주해왔을 거예요.
0: 그런데 같은 곡을 수백 번 연주했을 텐데 이날 또 새로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새로운 연주가 나올 거라고 정말 100% 확신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좋은 책을 읽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은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책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책은 20살에 읽었을 때 다르고 뭐 60살에 읽었을 때 다른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모차르트 협주곡이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0: 좋은 예시입니다. 책은 정말 글은 똑같은데 등장인물도 똑같고 그렇지만 읽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읽을 때 달라지는 것이겠죠. 아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달라지니까. 연주도 그런 겁니까?
1: 네. 연주자는 이제 책이 아니라 악보를 읽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당연히 한번 세상에 태어난 악보는 평생 똑같아요. 책처럼. 그런데 악보를 읽는 연주자는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0: 네.
1: 뭐 20살 때가 다르고 뭐 70살 때가 다르고 이런 삶의 경험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했던 부분도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눈에 잘 안 갔던 대목들이 이제는 또 보이기도 할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0: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일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1: 보통 나이를 먹은 좀 나이가 든 연주자들은 젊을 때랑 확실히 달라지는 게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라면 기술적으로 잘 치는 것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선율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면 이 빠른 패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 음을 예쁘게 칠까 이런 것보다는 왜 모차르트는 여기서 이 음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아니면 또 얼마나 화려하게 연주할까 보다는 왜 여기서는 오케스트라에게 피아노가 말을 넘겼을까 이런 대목들을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기술보다도 어떤 음악의 이유를 먼저 찾게 되는 게 거장들의 연주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1: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이 있잖아요.
0: 네.
1: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등장을 하는데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들은 보통 이 선율을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듯이 연주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예쁘게,
1: 네.
0: 아름답게, 맞아요.
1: 그래서 이 음악으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아름답게 연주를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같은 연주자라도 그것보다는 왜 이 선율에서 모차르트는 피아노 혼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노래하게 만들었을까를 더 고민하고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를 연주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같은 악보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듯이 이 음악도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거장들이 그렇다면 전에 했었던 연주를 다시 하고 다시 전곡에도 도전하고 또 이 경우는 모차르트를 계속 연주하게 되는 걸까요?
1: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악보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작곡가 같아요.
0: 다른 작곡가는 안 그렇습니까?
1: 이거는 제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0: 네.
1: 다른 낭만주의 작곡가들에 비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확실히 빈 공간이 많아요.
0: 빈 공간이
1: 네,
0: 많다.
1: 그러니까 음표가 말하고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백이 많은 음악인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여백이 많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연주자가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음표가 너무 많고 음악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으면 연주자가 끼어들 공간이 없는데 모차르트는 반대로 비어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여기 개입해서 훨씬 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이날 만나볼 무대는 단순히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하는 공연이 아니라 부흐빈더가 그렇다면은 수십 년 동안 모차르트와 대화해온 시간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이런 예술가들한테 좀 고마운 부분이기도 한데 한 음악가가 악보에 평생을 바쳤잖아요.
0: 네.
1: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할 수 없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역량이라든지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걸 이 연주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낸 걸 저희는 그냥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피아노 협주곡 그런 의미에서 21번 2악장 준비했습니다.
0: 음악과 연주자를 향한 허명현 씨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괜히 막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음악 들어볼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저도 아, 얼마나 아름답게 멜로디가 쏟아질까라기보다는 진짜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음악가가 연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네요. 네. 너무 예쁜 음악입니다.
1: 맞아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연주자가 억지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음악 자체가 빛나고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고, 다음으로 같이 들어보고 싶은 피아노 협주곡이 하나 더 있어서 준비했어요.
0: 네.
1: 이번 프로그램에도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이기도 한데 9번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0: 9번이요?
1: 네.
0: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 총 27곡이죠?
1: 네.
0: 그런데 어떤 점에서 9번이 중요한 건가요?
1: 아마 이번 투어에서 연주되는 협주곡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 9번일 거예요.
0: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1: 네. 맞아요. 모차르트가 사실은 워낙 천재로 알려졌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작품을 작곡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해도 이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뭐 5살 때 작곡한 작품도 있고 뭐 7살 때 작곡한 작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작품 모차르트가 18살 때 쓴 작품이거든요.
0: 18살.
1: 네.
0: 와.
1: 그런데 놀랍게도 모차르트에게 18살이면은 꽤 성숙한 시절의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성숙한가요?
1: 네.
0: 워낙 어렸을 때
1: 맞아요.
0: 모두를 놀래켰으니까
1: 뭐 5살 때부터 굉장한 작품들을 작곡했으니까 네. 아, 18살이면은 네. 이미 한창 경제에 이뤘을 때 작품인데 특히 이 9번에서도 그런 혁신가적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0: 혁신가적 면모. 네. 어떤 점에서 그토록 특별한가요?
1: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협주곡의 문법을 바꾼 그런 작품이에요.
0: 네.
1: 당시의 협주곡은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먼저 등장을 해서 길게 연주를 해요. 오케스트라가 네.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런 거에 반기를 들고 9번에서는 갑자기 피아노를 아주 일찍 등장을 시켜요.
0: 오.
1: 마치 영화가 시작하면서 그 주인공이 그냥 바로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처럼
0: 그거 너무 낯선데요.
1: 네. 시작하면 뭔가 준비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그렇죠. 흐름이 있을 텐데
0: 네,
1: 그런
0: 네.
1: 게 아니라 스크린에 바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협주곡이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 이 9번 협주곡이에요.
0: 맞아. 이 9번이 그러고 보니 금방 네. 들어오거든요.
1: 금방 피아노가. 나와요. 정말.
0: 진짜 금방 나와요. 진짜 사실 이 시기 협주곡은 뭔가 인내심을 갖고
1: 네.
0: 언제쯤 피아니스트가 건반에 손을 올릴까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그런 공식을 깨고 이를테면 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모차르트가 보여줬군요.
1: 네.
0: 18살이었는데.
1: 이런 도전 정신도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겁내지
0: 없죠.
1: 않고 한다는 것도 재능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협주곡들이 많아요. 그렇게 피아노가 바로 등장하는 협주곡들이 많아서
0: 네.
1: 아마 듣는 청중들은 이게 익숙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건데 당시에는 청중들이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오겠거니하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피아노가 벌써 나타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0: 네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피아노 협주곡이고 그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협주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뛰어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에게 뭐 세기도 힘든 여러 대단한 업적들이 있었겠지만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장르에서는 또 이런 업적도 있었다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부빈더도 아마 이번 모차르트 프로젝트에서 이 9번을 빼놓지 않고 넣은 것 같아요.
0: 에이. 물어보고 싶네요. 부후빈더의 연주로 지금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그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9월에 내한할 루돌프 부후빈더의 공연 관련해서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훅 들어왔고요. 네. 피아노가. 그리고 뭐랄까요. 사막장 같았어요. 이를테면은.
1: 네. 이미 이야기가 다 나타나고 네. 사막장처럼 좀 뭔가 정리도 하고 피아노가 갑자기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느낌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1악장에서 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0: 없죠.
1: 저도 이게 사막장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관객들도 그때 놀랐을 것 같아요.
0: 네, 네. 왜 협주곡 중에서 금방 시작하는 작품 중 하나가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네. 협주곡인데 그 작품은 그래도 좀 불안해서 아, 무슨 일이 터지겠다 이런 마음을 네. 갖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아노가 딱 네. 들어오는 또 이런 반전
1: 그냥 고개를
0: 네, 매력이었네요.
1: 깍꿍하고 드는 느낌이
0: 깍꿍 아 네. 맞네요.
1: 딱 이 9번 협주곡인 것 같아요.
0: 오늘 허명현 씨 너무 즐겁게 저희에게 음악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죠? 허명현 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1: 네,
0: 작곡가가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1: 네, 네. 정말 좋아해서 피아노 협주곡 6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0: 네.
1: 사실은 벌써 긴장이 되고
0: 네,
1: 설레요.
0: 네.
1: 이런 연주를 어쨌든 한 공간에서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0: 모차르트 얘기 마시면 약간 안면 홍조 증상이 일어나시는 명현쌤 참으로 네. 귀여우십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들어볼 음악도 모차르트로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1: 9번에서 시대를 이번엔 좀 한참 올라가요.

0: 협주곡 27번을 준비했어요.
1: 아,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네요. 네. 왠지 모차르트가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0: 모차르트가 아마 자신의 죽음까지 염두한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이 작품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 작품을 뭐 멋지게 쓰겠어 이런 생각은 안 담겼을 것 같고
1: 네.
0: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1년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연주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아니면 연주를 할 때 아 마지막 작품이니까 나는 좀 이 작품에서 감정을 크게 드러내고 싶어라는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네. 아마 마지막 협주곡이라고 모든 관객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네. 이 작품에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어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좀 더 감동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극적으로 이런 연주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거장들의 연주는 이 부분에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1: 부후빈더는 그렇다면은 좀 더 네. 감동적으로 좀 더 극적으로 이런 마음을 안 갖는다는 말입니까?
0: 네, 맞아요. 확실히 나이가 든 거장들의 연주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달라져요. 이 작품이 네. 마지막 협주곡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관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연주를 할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거장의 연주들은 담담하거든요. 음악 앞에서 내가 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문제는 좀 밋밋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어떤 관객들은 공연장에 가서 아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너무 심심하고 담담해서 실망했어.
1: 네.
0: 이런 분들도 분명히 봤거든요.
1: 그래서 좀 화려한 걸 보고
0: 맞아요.
1: 싶은데.
0: 네. 그런데 이런 나이 든 연주자들은 이런 담담함이 오히려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연주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1: 담담함을 믿는 연주를 네.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0: 음악이 있으면은 그 음악에서 내가 더 설명을 안 하더라도 관객들이 이 음악에서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담담한 게 진짜 감동으로 이어질 거야라고 믿는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일부러
1: 네.
0: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연주를 안 하고 절제된 연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 사실 젊은 시절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0: 네.
1: 이건 뭐랄까요. 수많은 여정을 겪고 버텨내신 노장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큰 감동을 주는 거겠죠.
0: 저도 요즘은 연주를 듣다 보면은 이런 절제된 연주가 더 깊은 감동을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연주자라고 왜 그런 감동을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무대 위에서 그 감동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정을 견디고 나는 더 담담하게 연주를 해야 돼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데
1: 네.
0: 뭐 연주자가 예를 들면 여기 정말 슬퍼요. 아니면은 여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라고 계속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연주를
1: 네.
0: 극적으로
1: 네.
0: 끌어가면서. 그러면은 관객이 느낄 감동의 여지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도리어.
0: 네. 그런데 여기서 연주자가 한 발 물러나면은 이제 음악 스스로 얘기하면서 감동을 느낄 여지가 늘어나게 돼요. 저는 이 포인트를 잘 아는 게 거장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가까운 예로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외로운 장면을 만들고 싶은 감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인공이 그냥 아 나는 외로워라고 대사로 처리해버리면은 아 저는 이것만큼 좀 감동적이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0: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노련한 감독들은 뭐 텅 빈 식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1: 그치.
0: 그냥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1: 네.
0: 이런 걸 연출하잖아요.
1: 네.
0: 저는 이런 방법이 더 오랫동안 감동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1: 아, 오늘 굉장히 영화 관련해서
0: 네.
1: 비유를 잘 들어주시네요.
0: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와서
1: 무슨 영화 보셨습니까?
0: 아 저는 나홍진 감독 영화를 봤는데
1: 네, 네.
0: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궁금해하는구나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1: 그렇죠.
0: 했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1: 바로 주인공을 보여주면 안 되고
0: 네.
1: 바로 주인공이 모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0: 네, 괴물이 등장하더라도
1: 네.
0: 숨겨서
1: 그렇죠.
0: 등장하면 상상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1: 네.
0: 뭐가 나올까 뭐가
1: 그렇죠.
0: 나올까 하면서
1: 네.
0: 음악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너무 좋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더 좋은 연주가 탄생하게 되겠죠.
0: 네. 그리고 수많은 거장들이 믿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야 더 좋은 연주가 된다라고 믿고 있고 이 27번 협주곡이야말로 그런 요소들이 가장 잘 나타난 연주가 될 것 같아요.
1: 네. 모차르트 를 믿고 맡기는 연주 기대해봅니다. 지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참 행복한 오전 시간이었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윤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언제가 피자 도우를 만드는 요리사의 손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밀가루를 뭉쳐 문지르고 누르고 치대면서 반죽이 충분히 쫄깃해지도록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당연하게도 그 손은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피자 도우는 손자국 하나 없이 매끄럽게 완성됐지만 요리사의 손에는 반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듯이 우리가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선 책 향기가 묻어나고 음악을 곁에 두는 사람에게선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문득 내 손에 닿아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루가 반쯤 흘러간 지금 어떤 색과 어떤 향기가 손끝에 남아있는가를 살피게 되네요.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였습니다. 에릭 로저스 합창단의 노래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요리사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평소에 무얼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일까? 내 손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향기라면 되도록 좋은 향이었으면 좋겠고, 색이라면 아름다운 색, 질리지 않는 색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생생클래식 금요일 7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도 있어요. 검색창에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 선물도 여기에서 선물 신청방에서 신청하시고, 청취자 게시판도 조금 더 긴 글을 위해서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번에 드릴 곡은 레오나르트 폰 카레 플루트와 기타 듀오 작품 87번 가운데 1악장 마르치아, 2악장 안단티노, 3악장 미뉴에토 칸타빌라 트리오입니다. 자비네 드라이어의 플루트와 아고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입니다.

레오나르트 폰 카레의 플루트과 기타 듀오 작품 87번 가운데 1악장 마르치아, 2악장 안단티노, 3악장 미뉴에토 칸타빌레 트리오였습니다. 자비네 드라이어의 플루트과 아구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퀄 271A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발린 협주곡 D장조 교열 271A 가운데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은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완성했죠. 그 가운데 96번 D장조, 미라클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트리오, 4악장 피날레, 비바체 아사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하이드넬 교향곡 96번 디장조 미라클 기적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트리오 4악장 피날레 비바치 아사이 였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에 그 미라클 기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가 연주회 도중에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해서 붙여졌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96번이 아니고 102번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이 96번이 미라클로 다들 알고 계셔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그냥 굳혀졌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헨델의 앤 여왕의 생일 송가 가운데서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이스틴 데이비스의 노래와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트레버 피노기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였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노래와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앤 여왕의 생일 송가 가운데 이터널 소울스 오브 라이트 디바인,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요. 카운터 테너 이스틴 데이비스의 노래와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트레버 피녹이 이끄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성스러워지는 이 분위기.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음악가들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선율, 혹은 비발디 자신도 사제기도 했지만, 혹은 또 왕족을, 귀족을 위한 작품들을 많이 이제 작곡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기악곡으로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8번 C장조, 제라르 481번 가운데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8번 C장조 제라르 48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아너벨스 마이아 첼로 야압 슈라더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암스테르담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향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선 야판스 바다나의 지휘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연주되는데요. 서울시향과 함께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과 바리톤 김기훈, 또 국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고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돼요.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분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리는데요. 특히 이 공연은 이제 8살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보시기에 좋을 공연입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공연을 미리 맛보는 의미에서 베토벤의 오트 조이, 빈 국립오페라 연합 합창단의 노래와 카르 베미 지미야는 빈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부분을 들었습니다. 오트 조이였고요. 빈 국립오페라 연합합창단의 노래와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습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한 여인이 눈을 뜨자마자 잠옷차림 그대로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 브루나라는 이름의 가정부호죠. 브루나는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달라는 부탁에 한동안 가만히 서서 앞에 있는 여인의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영화 마리아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 역을 맡아 프리마돈나의 마지막 나날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영화 속의 마리아는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사랑했던 오나세스가 떠나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버린 그녀는 음식도 거부하고 오로지 약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수면제이자 진정제로 쓰이는 맨드렉스라는 약을 먹으면 마리아는 환영을 보곤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오나시스가 그녀를 찾아오는 환영과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자와 촬영기자가 찾아오는 환영을요. 자신을 다 놓아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을 받던 무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정부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듣고 나면 무조건 칭찬만 해달라는 강요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 날이 워낙 많았던 건지 가정부는 아무렇지 않게 오믈렛을 척척 뒤집으면서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리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이야기하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 속 마리아 칼라스는 이 말을 믿고 집을 나섭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희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랜 지인이었던 지휘자 제프리 테이트에게 노래를 들려주어 보기로 한 건데요. 텅 빈 공연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지휘자는 그녀에게 무턱대고 노래부터 시키진 않습니다. 무대 뒤쪽 벽에 잠시 함께 기대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가 남았는지, 그녀를 괴롭게 하는 기억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요. 그리고는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지금 뭔가에 화났거나 두렵거나 비통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지 마십시오. 노래를 들려주러 온 건데 노래를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노래하지 말고 소리치세요. 이미 땅속에 묻힌 음악가도 듣고 죽은 연인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서서히 무대 앞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녀가 다시 노래를 부르려는 이유는 관객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입을 열고 다시 노래합니다.

헬레니아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들었고요.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나날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2024년작 마리아에 나온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마리아 칼라스 역을 맡기 위해서 7개월 동안 훈련을 했고요. 영화 속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실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을 90% 이상 믹싱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할 수 없을 땐 소리쳐라. 한때 디바였지만 목소리를 잃어버린 마리아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무대를 오래 떠나 있던 칼라스는 과연 다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을지, 실제 삶은 어땠고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FM에서도 마리아 칼라스의 음원들을 많이 전해드리니까 아마 조금 더 알고 보시면 좀 더 깊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저도 요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감기 걸려서 이렇게 걸걸한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마리아 칼라스의 심정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을 저희가 목소리로 이렇게 업을 삼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음성이 안 나온다는 건 얼마나 정말 슬프고 절망적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낼까, 저부터 궁금해지네요. 이번에는 좀 잔잔한 곡 이어갈게요. 상민님께서 청해 주신 이흥열의 섬집 아기입니다. 리차드 영재원일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연주입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이홍렬의 섬지박이, 리차드 용재의 오늘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고요. 682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1인 미용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매일 하루 종일 시술 시간마다 틀어놓는데요. 덕분에 손님들이 다 잠드네요. 좋다고 해야겠죠. 언제 클라라 주미강 씨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어떤 게 가장 방해가 되냐, 잠든 관객을 보면 어떻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녀가 클래식 공연장에서 이렇게 잠들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진다는 거니까 그건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 방송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시술하면서 주무신다니까 무서움도 있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이착 폴만의 바이올린과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고요. 해롤드 알란의 Come Rain or Come Shine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 많이 생각나는 곡이죠. 실비아 맥네어의 노래와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분위기를 이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F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를 멜로스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델스존의 현악사 중주 F단조 작품 80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멜로스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입니다. 키트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들었는데요. 이 곡 들으니까 등줄기에서 이렇게 땀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리스트의 곡은 참 여름에 들어도 참 좋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키트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는데요. 저는 리스트를 사실 좀 멀리해 왔었었는데 요즘 새롭게도 발견하고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곡 자크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이에요.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비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크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였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과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잠시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못 들으셨다가 갑자기 듣고 오 진행자 바뀐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잠시 자리 비웠다가 돌아올게요. 저 대신 남현종 아나운서가 생생클래식은 꽉 채워줄 겁니다. 오늘 끝곡은 체콥스키의 나폴리의 춤, 티모페이 독스처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네 개의 종교적 작품, 스티븐 쿨레오베리의 지휘,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 새로 발굴된 음원인데요.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민앤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 조명반 오늘 첫 곡 많이 낯선 작곡가입니다. 칼 플리스라는 작곡가인데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난 빈 출신의 작곡가 겸 음악학자입니다. 이 현대음악 시대에 살았지만 작품은 후기 낭만주의를 닮아서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들어볼 만한 그런 음반인데요. 칼 플리스의 오보와 피아노를 연주하는 다 2단조, 제바스찬 브라이트의 오보, 슈테파니 티모시에게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보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음반입니다. 20세기 빈을 살았던 세 명의 작곡가, 지금 감상하신 칼 플리스, 한스 갈, 알렉산더 분돌리히의 오보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 색채가 짙은 그런 곡들입니다. 칼 플리스의 오보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바스찬 브라이트의 오보, 스테파니 티모쉐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언유명음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역시 새로 발굴된 히스토리컬 신보입니다. 루돌프 캠페가 주인공인데요. 이 캠페는 다른 곡도 잘 연주했지만 독일 계통에 이 드보르자에게 또 특화된 그런 다혈질적인 지휘 스타일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자에게 교향 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미넨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안토닌 드 보르조에게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 루돌프 캠페가 주연한 미넨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히스토리컬 레코딩이라서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스테레오 레코딩으로 잘 건져 올렸습니다. 이어서 존 루아예의 트럼펫 소나타 D장조 작품번호 3의 9 호칸 하르덴베리의 트럼펫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존 루아예의 트럼펫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3-9 호칸 하르덴베리의 트럼펫,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을 집중 감상한 곡, 베르디의 4개의 종교적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 베르디는 오페라 전문 작곡가였지만 종교음악에도 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레퀴엠 같은 걸작을 남기고 있죠. 이 성가 4편 역시 그런 베르디의 어떤 종교적, 개인적 감성을 담아낸 그런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1897년 7월 루카에 가까운 온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온천장은 베르디가 좋아하던 곳이어서 건강을 위해서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나날을 보내는데요. 이 몬테 카티니라는 곳인데 그곳의 체제 중에 보이토는 리코르디와 의논해서 베르디가 쓴 네 편의 종교곡을 성가 4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리에서 추연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이 보이토는 그 계약 준비를 위해서 파리로 떠나고 베르디는 8월에 부셰트로 돌아와서 악보를 살펴보게 되죠. 성가 4편은 1889년에 쓴 아베마리아와 그 전년에 단테의 시에 작곡한 성모찬가 그리고 1895년, 6년에 쓴 이중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테데움

그 1년 후에 작곡한 슬픔의 성모 스타바트 마테르를 모아서 1898년 부활제에 파리 오페라조에서 있을 연주회에서 출연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그 전례를 위한 음악은 아니지만 또 중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서요. 그런 개인적인 종교적 감성을 덧붙여서 완성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네 개의 성과 스티븐 클레오베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콰이어 그리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확실히 오페라 전문 작곡가가 종교음악을 쓰게 되면 선율미가 살아나고 극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로시니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베르디의 경우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곡으로 교회음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각인될 정도로 세속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베르디의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네 개의 성가, 스티븐 클레어 베리가 주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그리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 스티븐 클레어 베리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대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또 숨겨진 명작입니다. 질바나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33입니다.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 베르너 게누이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낭만주의의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죠. 특히 바그너가 좋아했는데요. 마텐의 사수를 관람한 바그너가 아, 베버라는 탄식을 남겼다는 그런 일화는 유명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낭만주의 후배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베버, 낭만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질바나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오늘 명연주명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 베르너 게누이트의 피아노 연주 끝으로 오늘 명연주명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왕버들이 사는 곳은 습기가 많은 물가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물에 잠기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지만 왕버들은 줄기와 가지에서 부정근이라는 새 뿌리를 내어 살아남습니다. 촘촘히 뻗은 뿌리는 강둑의 흙을 단단히 붙들고 거센 물살을 누그러뜨리면서 물고기와 곤충들에게 숨을 고를 작은 쉼터가 되어주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왕버들은 습기 많은 곳에 살면서 그렇게 자신을 맞춰왔겠죠. 그래서 왕버들은 장마를 견디는 나무가 아니라 장마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가 된 거죠. 요즘 왕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가요? 장마도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장마는 견뎌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절이라고 왕버들이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고수했던 아르헨티나의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이죠. 보니타 라마 데 사우세,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질. 역시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인 아르투로 마스케스의 작품에 곡을 붙였어요. 강가에 늘어진 이 버드나무 가지의 서정적인 풍경과 그에 투영된 인간의 감정 또 자연 예찬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백진욱님께서 주산지의 풍경이 그려진다고. 또 그렇게 떠올리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도 같네요. 마음 먹기 나름이죠. 뭐 장마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절이라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보다는 견디는 쪽에 가깝긴 한데 이 장마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데 그 말인즉슨 이제 곧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다는 얘기. 뭐 남부지방은 벌써 시작된 것도 같고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뭐 그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 진짜 정말 왕버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강영실님 씩씩한데요. 이제부터 더위 시작, 덤벼라 무더위야, 두 달짜리 더위야 그래봤자다. 이런 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임태희님, 우리의 쉼터 노날과 함께 하겠다고. 물고기와 곤충들에게 숨을 고를 작은 쉼터가 돼주는 왕버들처럼. 그래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 잠시 노날 곁에 쉬었다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주 아주 낭만적인 노래 이어드리려고요. 역시 20세기 남미 작곡가입니다.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디메 게시, 그래라고 말해줘.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예스라고 말해달라고, 내게 고개를 끄덕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게 가사가, 그녀는 몰라 자기가 날 어떻게 만드는지 말이야.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면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이 내 힘이 전부 쭉 빠져버린다는 걸. 그 이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왜 슈퍼맨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빗대서 멋진 가사가 탄생했습니다.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달달하고도 낭만적인 멕시코 칸시온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1세기 작곡가죠.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Somos Novios, 우리는 연인. 영어 가사로 번안되면서 I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뜻의 제목으로 번안이 됐는데 우리는 연인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내 곁에 그댈 두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인, 고결하고 순수한 애정을 가졌죠. 소프라노 신영옥과 테너 페르난도 델라 모라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노래는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곡이었습니다. 그래? 라고 말해줘. 테너 셀소 알벨로가 불렀고요. 후안 프란세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박다비님께서 아, 신영옥님 음성이 재즈싱어 같다고, 더위를 잊게 해주는 달콤한 음성입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라 미아 빠체 오디오, 오 신이여 나의 평화를 돌려주소서. 왜 평화를 잃었을까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뺏기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미히 가이크가 지휘하는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작품 오 신이여 나의 평화를 돌려주소서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이 불렀고요. 미히 가이크가 지휘하는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문원철님 계신 곳이 지금 35도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박봉영님, 소요나나님 계신 부스는 시원하신 거죠? 시원하다 못해 좀 춥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중요한 곳이라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님, 에어컨 나오겠다. 너 날 듣고 있겠다. 멋진 노래 흐르고 있겠다. 뭐시 문제겠소. 아, 이런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 9373 쓰시는 분, 이병유님 같은데. 어제 춘천 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어요. 퇴근하며 보니 댐들이 수문을 열었네요. 마당 수국 보셔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춘천 쪽도 이제 막바지 장마비가 내렸나 봅니다. 그리고 임한옥님, 노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죠. 일단 한번 듣게 되면 다시 안 올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It's impossible. 오,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소모스 노비오스 이 멜로디에 한번 붙여볼까요? 아주 기분 좋은 노래를 들은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보사노바 재즈곡이었습니다. How Insensitive. Insensitive의 영어 가사 노래죠. 제목 그대로 자신의 무정함을 뒤늦게 후회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무심하게도 난 그랬어요. 그녀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처구니 없게도 냉정하고 차가웠군요. 그녀가 진심이라 말했는데도. 이제 그녀는 멀리 떠나갔네요. 난 아직도 그녀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여주인공 레오노라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드레 피에토사 베르지네 성모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연인 알바로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뒤 도망치듯 수도원에 도착해서 부르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라니, 리카르도 문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역시 네, 더울 때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김상민님, 무더운데 청량한 파바로티. 공숙경님, 속이 다 뻥 뚫리네요 하셨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또 이 벨칸토 오페라는 또 엄청나게 또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 제격이죠.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돈 세바스티아노 중에서 데세르토 인테라 지상에 홀로 버려져 였습니다. 돈 세바스티아노 십자군 전쟁과 음모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포르투갈 국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 포르투갈의 왕 돈 세바스티아노가 전쟁에서 모든 걸 잃고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절망감을 노래한 곡입니다.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먼저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여주인공 레오노라가 부르는 성모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빠 카를로를 피해서 이 수도원으로 도망친 뒤 연인 알바로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도 못지않게 시원할 것 같아요. 20세기 독일 작곡가 카를 오르프의 세속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 두 번째 곡 운명의 타격까지 이어집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카를 오르프의 세소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 두 번째 곡 운명의 타격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 반덕스런 운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처를 노래하는 부분이었어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노민경님께서 금요일 노날 더욱더 좋습니다 하셨는데 금요일에 방점이 찍히는 거겠죠. 노날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클래식 천일야마로 이어집니다.

1688년과 89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라곤 하지만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들이 왕을 처형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맞아들인 이 대규모 시민혁명이라기보다는 의회가 주도한 왕조 교체에 가까운 사건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영국의 국왕은 제임스 2세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영국 의회와 국민 대다수는 개신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임스 2세가 가톨릭 국가를 만들고 절대 왕정을 강화할 것을 두려워했죠. 결국 의회는 네덜란드의 총독이자 제임스 2세의 사위인 오렌지공 윌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를 영국으로 초청합니다. 1688년 윌리엄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상륙하자 제임스 2세는 큰 전투 없이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유혈 충돌 없이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후대에는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영국 본토 말고 아일랜드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제임스 2세를 계속 지지했고요. 개신교 군주 윌리엄 3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690년 보인 전투와 91년 리머릭 조약 이후 패배하면서 수많은 아일랜드 병사들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와일드 기스라고 불린 병사들인데요. 그들이 프랑스로 간 이유는 패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폐위된 가톨릭 국왕 제임스 2세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자코바이트였기 때문이죠. 리머릭 조약은 아일랜드 병사들에게 세 가지 선택을 허락합니다. 윌리엄 3세의 군대에 들어가거나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무기와 군기를 갖고 프랑스로 건너가 제임스 2세와 프랑스 군을 위해 계속 복무하거나 많은 병사가 제임스 2세가 망명해 있던 프랑스를 선택합니다. 패전 뒤에도 이 제임스 2세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였죠. 이들의 비극적인 이별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민요가 바로 가요 가요 내 사랑 슈일 아 루인입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다면 그곳에 앉아 실컷 울며 흘리는 눈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텐데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물레가락과 실패를 팔고 하나뿐인 물레까지 모두 팔아 내 사랑에게 강철검을 사주리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붉게 물들인 속치마를 입고 세상을 떠돌며 빵을 구걸하더라도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헛되이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내 마음을 되찾아 더는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그 헛된 바람을 또 품어봅니다 하지만 내 사랑은 더 나은 운명을 찾아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오직 운명만이 알겠죠.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슬픈 역사가 또 가로질러 있는 가요 가요 내 사랑, 아일랜드의 보컬 앙상블 아누나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아일랜드 민요 골랐습니다. The Sally Gardens. 역시 아일랜드 가수 메이 맥케나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된다. 떨어지는 말, 낙차가 큰 말.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고 있었나? 신철규 시인의 흐르는 말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물과 말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이 조용히 흐르다가도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듯이 말도 조용히 흐르다가 가끔 폭포처럼 요란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일까요? 말이 평탄하게 흐를 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절벽을 만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 그러니 그 소리가 크게 울려도 당황하지 않도록 생각을 더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김영동 작곡 흘러가네 오늘 첫 곡입니다. 김영동의 대금과 유경화의 철연금, 송혁규의 기타, 한송은의 건반 연주입니다.

김영동 작곡 흘러가네. 김영동의 대금과 유경화의 철연금, 송혁규의 기타, 한송연의 건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신철규 시인의 흐르는 마을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물처럼 흐르다가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하는 말.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꿔 생각하면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조용히 흐르지만 그 흐름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되고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폭포 같은 말이 세상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죠. 오늘 FM 풍류마을 이어드릴 곡은 가사 어부사의 노랫말 일부를 골라서 새롭게 부른 곡인데요. 정구학의 편곡 어웅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의 지미나의 노래 정구학의 연주입니다.

FM 풍요마을 먼저 정과학의 편곡 어흥의 꿈 들으셨습니다. 설빈 어흥의 주포간 허여,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갯가에 살고, 청고엽산 양풍기 허고, 푸른 줄 잎사귀 청고 위에 시원한 바람이 인다. 가사 어부사의 노랫말 일부를 골라 새롭게 부른 곡이었는데요. 이나래와 지민아의 노래 정과학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잡가 달거리의 후렴구를 살려서 새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한철 작사 작곡 달거리, 이 곡은 김준식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남행어사는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관리를 파견한 예가 조선 초부터 보이긴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된 것은 중종 때 이후라고 하는데요. 암행어사는 일반 어사와는 그 지위가 달라

0: 났습니다. 일반 어사는 국가의 한 부처인 이조에서 임명하고 그 행적이 공개적이었지만 암행어사는 왕이 친히 임명하고 그 임명 사실과 움직임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왕의 뜻을 잘 아는 신하 가운데 암암리에 선발된 암행어사는 마패, 유척, 봉서 등을 가지고 도성 밖으로 나가 그 봉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봉서 안에는 그가 가야 할 지역이 적혀 있었죠. 유척은 노수로 된 자를 가리키는데요. 암행어사의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바꾸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정한 눈금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암행어사는 몸종 한두 명은 데리고 다닐 수 있었지만 여비를 따로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과 비리를 발견하게 되면 출도를 외치고 창고를 봉하며 왕에게 보고하지만 그렇다고 멋대로 수령을 파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결정에 따라야 했죠. 이성무의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암행어사라고 하면 우리는 극적인 출도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은 아주 고되고 외로운 임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 암행어사.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이 반영된 제도.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의 이상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아닐까요?
1: 이 파리반 사람 하나가 칠청으로 달려와 무슨 문서를 내놓고 말없이 가봐. 아전들이 들고 보니 의사도 비가니. 아전들이 질세가야 광활로 달려들어 의사도 비가니.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네들이 혼이 없고 헌관이 비가는 벽을 적에 수정기가 나는구나. 남은 무사 진짓 개탁이라 하여건을 뚝 떼어오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 행각 창색 진율 감색 착한 위수 거행령지 성명을 상징벌이 으당이야. 참에도 모르고 삼성건물을 하기는 고량시 지우고 동원의 수리의 자료 감색을 자정하라. 동력의 문화사 갖고 와기 직도 도서원 불러서 결정률이나 견대동작 불러 손미가 줄이고 문장을 불러서 군목

눈치를 볼지 눈앞만큼 척 바람만 속으로 봐 제 집 갔다가니 사면에서 욕결들이 겨우에서 진동한다. 내 마음 집에 남친 오. 부담.

도망갈게 인도 잃고 과일 들고 병도 잃고 송편 들고 송편 잃고 갈서 쓰고 양념고 사양 쓰고 단일 고소만 쓰고 여사물아 답답해 지금은 상도 받고 임시령 감은 최신의 문석 쓰고 도망오고 구례영 감은 웅이라서 대하로 도망오고 운봉영장은 말을 거꾸로 타고 여봐라 바보야 이 말이 왜 되불려야 내야 본봉은 오늘 아니라고 의사뚱님 앞으로만 그자로 시던 하인들이 매질은 그만 그쳐라. 매질은 그만 그쳤거든. 의사 또 동원에 들어오고 자기 좋은 연후에 공영을 불러 봉사를 묵은 후에 본관은 탕난 제목 낱낱이 다짐 받고 본관으로 하여금 남은 본관에 증거하여 감염으로 이문하고 수영리 불러들여 보고 죄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준양말부터 하리니 올려라 사령

따맥겨. 아이고 여보 사정본 손에들 공문 받거나 관문 받거나 밥으로 그한 파이리 과객 하나 못 보았나. 과객은 그냥 얻어먹는 사람도 없대 이 사람아. 아이 통에 누가 구주를 한단 말인가. 어서 나오게.

극적인 출두 장면이어서 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반소리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전인삼의 장과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지영이 작곡 지순자 편곡 만춘 만춘곡 준비했는데요. 지영이가 작곡한 무용음악 꼭두각시 시집가는 날 만춘곡 선율을 모아서 딸 지순자가 실내악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오늘 1장 봄날 2장 숲속에서 함께 하시죠. 수임당 가락타기 연주입니다.

지영이 작곡, 지순자 편곡, 만춘 만춘곡, 1장 봄날, 2장 숲속에서 들으셨습니다. 수임당 가락타기 연주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FM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도날드 워맥 작곡 무 함께하시죠. 정길선의 산조갈금과 서수복의 장구장단입니다.

답이 있기는 하되 그것이 질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적어도 시에서는 그렇다. 위대하다는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그들의 답에 놀라본 적이 별로 없다. 그 답은 너무 소박하거나 반대로 너무 거창했다. 그러나 누구도 시인만큼 잘 묻기는 어렵다. 나는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시는 질문을 던질 뿐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답을 하려는 시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시가 던지는 질문이 더 감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을 만날 때, 그 안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고 답을 찾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굳이 찾고 보면 글쓴이의 말처럼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소박해서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일문일답이 아니겠죠. 답을 찾나 싶으면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답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것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오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질문을 붙잡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만큼의 삶이 나의 성실한 답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임상이 작곡, 도양이 편곡, 빛나는 시작, 가요금 앙상블 청해 연주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가 대서였고 내일이 중복이네요. 가장 더운 때라는 대서, 또 복날 중에도 가장 한가운데 있는 중복, 여름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복날입니다. 너무 찬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따뜻한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편안한 금요일 저녁과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M 풍요마을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휴가나 방학에 꼭 어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죠. 예를 들자면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의 소설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읽으며 파리에서 멀지 않은 루앙이라는 도시를 찾아가는 건 아주 근사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앙의 외과의사 아들이었던 플로베르에 관해 많은 것을 연구한 주인공을 따라 호앙으로 가서 플로베르의 아버지가 일했던 병원에 만들어진 전시관을 현미경을 들이댄 듯 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줄리언 반스가 안내해준 호앙처럼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읽으며 이스탄불을 여행할 수도 있고 토마스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읽으며 매혹적이고도 암울한 베네치아 여행을 할 수 있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으며 프라하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추천하고 싶은 소설과 도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금요일도 근사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뷰이스크 부파르테 정부아야시라는 샹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나기에 였어요.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남자가 한 1, 2주 어디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배웅을 나가죠. 두 사람이 기차역에서 서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담긴 노래. 이 곡을 오늘은 크로스오버 가수 길한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산토 오로의 듀오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권병호, 우리 멀티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가 작곡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했고요. 또 최지훈의 피아노, 김한집의 기타 연주가 함께한 곡 바람 부는 대로라는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새음 들으며 여의도를 여행합니다 하셨네요. 어디 어디를 여행하실까요? 여의도에 계시군요. 그리고 배상규 씨, 언제쯤 이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 가보고 싶은 유럽에 가볼 수 있을런지 오늘도 새음 덕분에 음악 여행 갑니다 라고 하셨고 5091번 쓰시는 분은 금요일 칼퇴하면서 듣는 새음이 일주일 중 제일 제대로 리듬을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금요일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독주곡집 무언가 총 8권이죠. 그 가운데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7권, 작품 번호 85 가운데 6곡,

플랫장조 여행자의 노래 그리고 1권 작품 번호 19 가운데 역시 6곡 G단조 베네치아의 밴노래 이렇게 두 곡을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7권 작품 번호 85 가운데 6 B플랫 장조 여행자의 노래 그리고 1권 작품 번호 19의 6 G단조 베네치아의 밴 노래였습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439번 쓰시는 분 평소 카풀로 60km 거리를 다니는 권세진입니다 하셨네요. 오랜만에 혼자 퇴근이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네요. 시원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홍정혜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남편과 집에서 이렇게 새음 듣는 것도 정말 행복인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는 집에서 새음 듣는 것이 그리웠어요 라고 하셨네요. 퇴원은 하셨지만 남편분이 아직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어서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찾아올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카자부에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전해드리죠. 카자부에 바람이 머무는 날 우리말 제목은 그렇죠. 미치루 오시마의 곡인데요. 원래 제목의 의미는 바람피리, 카자부의 의미는 바람피리인데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바노비치의 다니브강의 잔물결을 노래했죠. 미국의 가수 알 존슨이 가사를 붙여서 처음 노래했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Anniversary Song이었습니다. 그런데 Anniversary Waltz라고도 하죠. 바로 이 팀이 아일랜드의 포크밴드, 네 형제로 시작한 The Furies의 The Anniversary Waltz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한 카사부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은미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은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박혜숙 씨는 La Gloire de Mon Père 아버지의 영광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면 아마 못 알아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마르셀의 여름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오늘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 How Deep Is Your Love 비지스의 노래죠.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 영화에 흘렀던 곡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곡은 오늘 카오리 코바야시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박혜숙 씨가 신청한 영화 마르셀의 여름의 음악도 전해드리죠. 그 사이에 필 콜터의 곡도 끼워서 전해드립니다.

like the colors on a pheasant as he rises.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여름의 풀벌레 소리가 계속 들렸죠. 영화 마르셀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La Gloire de mon père였습니다. 마르셀 파뇰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죠. La Gloire de mon père, 내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Le Château de ma mère, 내 어머니의 성, 이렇게 두 편인데 연작으로 영화 두 편을 동시에 제작을 해서 1990년에 발표했죠. 국내에는 1편은 마르셀의 여름, 2편은 마르셀의 추억,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편인 마르셀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어요.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영화 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파리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앞서 소프라노 조스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면 북아일랜드의 뮤지션 필 콜터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곡을 쓰고 노래를 했죠. 제목이 The Old Man입니다. The Old Man이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렀었죠. 필 콜터의 The Old Man, 그가 직접 노래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카오리 코바야시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있습니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탄생했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판타지아.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디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그리고 여러 곡들을,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가죠. 피노키오의 주제가이면서 뭐 월트 디즈니의 주제가로 인식되기도 하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 곡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940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곡 When You Wish Upon a Star, 오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하면서 제가 계속 요일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요. 정정해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이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여름방학과 여름휴가가 시작되면 극장에는 어김없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간판이 걸리곤 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이하드, 미션 임파서블, 스파이더맨, 배트맨. 대부분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일종의 영웅서사를 가진 영화들이었죠. 1993년 여름엔 조금 결이 다른 대작 한 편이 극장가에 등장했는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었습니다. 영화는 호박 속에 갇힌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복제한다는 놀라운 상상력에서 출발했죠. 지금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당시엔 무척 놀라운 발상이었고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트로닉스라는 특수 효과로 만들어낸 영상 역시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쥐라기 공원이 인상적이었던 건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공룡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이 학자는 처음에 아이를 싫어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원작 소설 속 그랜트 박사는 그렇지 않은 캐릭터였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그랜트 박사에게 아이를 싫어한다는 약점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몬스터 생존 영화가 아니라 그랜트 박사도 아이들과 함께 생존하며 변화하는 인물로 그려지도록 했다죠. 공통의 위기 속에서 모두를 구하는 건 그랜트 박사가 평생 쌓아온 공룡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활용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티렉스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볼 수 없다는 설정이 등장하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구하기도 하죠. 공룡을 복제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주라기 공원 설립자와 달리 그랜트 박사는 복제된 생명체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과학자의 침착한 시선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랜트 박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샘 닐이 최근에 타계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어느 여름방학에 주라기 공원을 봤던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그랜트 박사가 먼 여행을 떠났다는 아쉬움이 클 겁니다. 배우 샘 닐은 그랜트 박사

역으로도, 또 영화 피아노에서 에이다의 무뚝뚝한 남편 역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를 기억하며 주라기 공원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경이로움과 웅장함, 순수한 호기심과 야생적인 긴장감이 공존하는 오리지널 스코어도 영화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죠. OST에서 테마곡 Theme from Jurassic Park 들어보겠습니다.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샘 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야망 있고 비열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을 가졌죠. 엄청난 활약을 보인 톱스타는 아니었지만 쥬라기 공원의 그랜트 박사는 샘 닐에게 가장 잘 맞는 옷 같은 배역이었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 소설에는 주인공 알란 그랜트가 턱수염을 기르고 체구가 탄탄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침착한 완성형 생존 전문가로 그려져 있다면 영화 속 알란 그랜트는 지적이며 고집스러운 학자고 아이들을 아주 싫어하는 캐릭터로 그려져서 그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서사까지도 다루고 있지요. 어쩌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영웅 서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그랜트 박사를 기억하는 요소 중에는 분명 그 약점이 준 성장의 서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쥬라기 공원의 주인공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샘 닐을 기억하면서 존 윌리엄스의 테마곡 Theme from Jurassic Park를 들어봤습니다. 박기현 씨, 우리 아들들도 쥬라기 공원을 보며 성장했답니다. 뉴욕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자연사 박물관이었죠.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쥬라기 공원에서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샘 닐에 출연했던 또 다른 영화죠. 제인 캠피언 감독의 1993년 영화 피아노.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여우주연상도 또 아카데미에서도 각본 여우주연 그 또 딸이 여우조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 이 영화에서 흘렀던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 전해드리죠. 오늘은 OST가 아니고요.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피아노에 흘렀던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 마이클 나이먼의 스코어죠. 이 곡을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4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케이스 자레트의 My Song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이안 가발에게 소프라노 색소폰, 또 팔레 다니엘슨의 더블 베이스, 이온 크리스텐슨의 드럼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박혜숙 씨, 오랜만에 햇살, 바람, 하얀 뭉게구름, 기분 좋은 금요일, 새음 후에는 도서관 갈 계획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늦게까지 여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0630번 쓰시는 분, 퇴직 후 출발 FM, 출발 FM과 함께부터 새음까지 듣기를 남편과 약속했는데, 일어나 바로 라디오 켜주고 지금 시간까지 함께 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아, 참 자상한 남편이시네요. 0630번 쓰시는 분, 네, 행복이 묻어나는 두 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맙습니다. 21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진려 문성경이 듬직하고 멋진 청년 오민석 군과 7월 27일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많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선경아, 사랑으로 예쁜 집을 짓고 편안한 동반자와 배려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들이 마치 네, 행복하자고 주문을 외는 듯한 곡들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코알렐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3명의 뮤지션이 함께한 앨범이 있었어요. 카메룬 출신의 리차드 보나, 그리고 콩고 출신의 로쿠아 간사, 또 안틸레스계 프랑스, 이쪽은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안틸레스계 프랑스인 제랄드 토토, 이렇게 3명의 뮤지션이 아프리카의 희망과 사랑을 들려준 앨범에서 전해드리는 고알렐로라는 곡 먼저 들어보시죠.

0: Ah, c'est
1: c'est
0: là,
1: c'est la fin.
0: Ah bon, ah, eh.
2: Qua lelo.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오발랄라. 얼마 전 장르 특집 보사노바 편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었죠. 조안 슈베르트의 목소리로 나희경 씨께서 전해주신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은 멜 토메라는 미국의 가수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비디 바비디 부 였어요. 1950년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그 요술 할머니가 주문을 외울 때 그때 나오는 노래죠. 그러니까 마차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신데렐라에게 예쁜 드레스도 입혀주고 또 구두도 신겨주고 그런 그 주문이 담긴 그 바로 그 주문입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이 곡을 오늘은 스테이시 켄트의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스테이시 켄트는 이 곡을 프랑스어로 불렀습니다. 이 미국의 재즈 가수인데 러시아계 할아버지께서 프랑스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또 그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테이시 켄트가 특별히 또 프랑스어로도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구알렐로라는 노래였어요.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의 리차드 보나 그리고 콩고 출신의 로쿠아 칸사 그리고 안틸레스계 그러니까 그 중남미 중앙 아메리카 쪽의 안틸레스 제도 출신의 프랑스 뮤지션 제랄드 토토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한 곡 쿠알렐로라는 곡이었는데요. 카메룬어로 질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606번 쓰시는 분의 문자 신청곡입니다. 한창 수국이 만발한 정원을 보니 꽃의 이중창이 생각나네요. 신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레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The Flower Duet 이 곡을 두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그리고 샨 베르비에 프랑스 출신의 소프라노죠. 이 두 가수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앙드레 류가 작곡하고 또 지휘한 연주였습니다. 라비에벨, 인생은 아름다워, 프랑스어 제목이죠. 그 전에는 라비엔 호스, 장밋빛 인생,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안드레아 보첼리가 에디트 피아프 사후 50년이 되던 지난 2013년에 이렇게 피아프의 생전의 목소리를 담아서 듀오 버전으로 만든 라비엔 호스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꽃의 이중창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이 곡은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와 제인 베르비에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포레의 파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6261번 쓰시는 분, 저 52의 할머니가 됩니다. 늘 함께했던 나의 새 음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여보, 당신 할아버지 된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여봅니다. 네,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포레 파반 작품 번호 50, 오늘 스티브 어키아가의 기타 연주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생각하면 우선 여행지와 숙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리조트, 호텔, 민박, 여인숙 혹은 호스텔. 이 많은 숙소의 총칭을 호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행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을 때, 무작정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나에게 선물 같은 휴식을 주고 싶을 때도 우리는 쾌적한 호텔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호텔이 추구하는 건 Home Away From Home 정신이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 만나는 또 하나의 집. 집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공간이 되기 위해 최선의 예우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죠. 물론 먼 여행지에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건 중요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집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호텔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타자성을 누리고 싶고 집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일상의 나를 잊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과 병원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호텔은 라틴어 오스피탈레에서 나온 말인데 순례자, 참배자를 위한 숙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중세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공간은 숙소이자 병자나 부상자를 치료하는 곳의 기능이 더해졌고 고아와 노인을 쉬게 하는 곳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곧 기도와 같다. 그런 의미로 읽히기도 하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때는 우리 안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는 일종의 SOS를 타전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땐 수많은 역할에 지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줄 공간 하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집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호텔처럼 완벽하게 정돈되고 쾌적한 공간도 필요하고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줄 병원도 필요합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휴식을 통해 얻을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숙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내기 어렵긴 하지만 고수들은 또 가성비 좋은 숙소들을 잘 찾아내죠. 그것이 숲속이든 바닷가든 혹은 내 집 안의 한 공간이든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치유의 공간 하나, 피난처, 안전지대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호텔 이야기였습니다. 호텔과 병원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말이라는 것. 그래서 호텔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케빈 컨의 Return to Love 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곡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8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펼쳐진 2026 퀸 엘제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리아 자이체바가 연주하는 바버의 첼로 협주곡,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변주곡, 요 기타무라가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올해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첼로 부문은 역대 최고 수준의 첼로 경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콩쿨에서는 우리나라의 첼리스트 김태연이 2위를 차지해서 더욱더 반가웠는데요. 이번 콩쿨에 입상한 6명의 수상자들은 콩쿨이 끝난 후에 이틀에 걸쳐서 입상자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6월 8일 음악회는 이번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에서 4위, 5위, 6위를 차지한 3명의 첼리스트들이 출연한 공연입니다. 먼저 이번 콩쿨 6위를 차지한 마리아 자이체바의 연주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1년 러시아 태생의 마리아 자이체바는 그네신 음악영재학교에서 올레그 부가예프를 사사했고요.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공부를 이어갔고 지난 2024년에 뮌헨에서 열리는 아에르데 국제음악콩쿨 첼로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6위에 입상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와 함께 준결선 무대에 서기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이체바는 이번 수상자 연주에서 세뮤얼 바버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1945년에 완성된 바버의 첼로 협주곡은 러시아 출신의 첼리스트 라야 가르부소바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요. 이듬해 4월 5일에 보스톤에서 초연됐습니다. 작곡가 바버는 이 첼로 협주곡으로 뉴욕 음악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좀 서정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독주 부분에 기교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첼로 협주곡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곡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젊은 첼리스트들이 이 곡을 점차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뮤얼 바버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22,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노토, 3악장 몰토 알레그로의 아파시오나토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마리아 자이체바의 첼로 연주, 성시연이 지휘하는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뮤얼 바버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22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마리아 자이체바 그리고 성시현이 지휘하는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8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열린 2026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콩쿨 6위에 입상한 마리아 자이체바의 멋진 첼로 연주 들으셨는데요. 특히 이번 수상자 연주회의 지휘는 우리나라의 지휘자 성시현이 맡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 4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의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2006년 스페인 말라가 태생의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는 레이나 소피아 고등음악원에서 옌스 페터 마인츠를 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콩쿨 2위를 차지한 김태연과 함께 결선에 오른 아주 젊은 연주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카메스는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 참여하기 전에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쿨 1위, 구스타프 마흘러 첼로 콩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본래 이번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 결선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주했지만 이번 수상자 연주에서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선보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을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성시현이 지휘하는 엔터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을 감상하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 그리고 성시현이 지휘하는 엔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8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모자르에서 열린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듣고 계신 음악회는 올해 첼로 부문으로 열린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중에서 4위부터 6위에 입상한 3명의 첼리스트들이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이번 콩쿨 5위를 차지한 요 기타무라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2004년 일본 태생의 요 기타무라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옌스 페터 마이츠를 사사했고요. 지난 2024년에는 NSQ 국제 콩쿨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브람스 국제 콩쿨, 하차투리안 국제 콩쿨 등의 여러 국제 콩쿨에서 입상했고 이번 퀸 엘자베스 콩쿨 결선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연주했습니다. 요 기타무라는 특히 뛰어난 기교와 현대음악 해석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퀸 엘자베스 콩쿠르를 위해서 작곡된 신작 팡만의 신작을 아주 훌륭하게 해석해내서 작곡가로부터 자신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이번 수상자 연주에서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요 기타무라의 첼로, 성시현이 지휘하는 엔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공연은 올해의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4위, 5위, 6위를 차지한 3명의 첼리스트들이 선보인 공연인데 각자 협주곡을 한 곡씩 연주한 3명의 첼리스트들이 앙콜곡은 다 함께 연주합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4를 들으시겠습니다. 마리아 자이체바, 알바로 로사노 카메스, 그리고 요 기타무라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 제6번 비단조 작품 번호 34 감상하셨습니다. 마리아 자이체바, 알바로 로자노 카메스 그리고 요 기타무라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데 모자르에서 펼쳐진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이었는데요. 내일은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가운데 1위와 2위, 3위에 입상한 3명의 첼리스트들의 공연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첼리스트 김태연의 멋진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재난과 맹수와 싸운 인류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그중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둘은 심장박동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치를 올려서 사냥을 하거나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갈 때 이런 흥분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극복에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도 이 두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화와 함께 분리된 두 호르몬은 효소에 순식간에 분해돼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참으면 호르몬이 금세 줄어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쩌면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속담이 이런 현상을 경험한 데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파도처럼 높지만 또 그 파도의 가장 높은 순간은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화가 오래 지속돼서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말을 내뱉고 또 버튼을 누르고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화를 참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내주는 것 아닐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유경환 씨 한용희 곡 물새의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조태희입니다.

유경원 씨 한용희곡 물새의 고향 소프라노 조태희의 노래로 한여선 씨 정영택곡 산이 날 부르네 베이스 이효훈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성준 씨 김규환곡 옛꿈 소프라노 고선회 탁계석 씨 한지영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테너 송기창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탁계석 씨의 한지영곡 그리움도 행복여라, 테너 송기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오성준 씨 김규환 곡 옛 꿈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고선혜의 노래였습니다. 국현시곡 고마리꽃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행기 좌석엔 정식 규정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에티켓이 있다. 그 중엔 가운데 좌석의 팔걸이에 관한 것도 있다. 세 개의 좌석이 나란한 3열의 가운데 자리는 불편한 자리다. 그 점을 배려해서 가운데 승객은 양옆의 팔걸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법 못지않은 항공 에티켓 중에 하나다. 단 3열이 아닌 네 좌석의 4열 자리에선 가운데 두 사람도 팔걸이를 하나씩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팔걸이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건 두 사람이 나눠 쓰는 게 또 항공 에티켓이다. 즐거운 여행 그 중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에티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

최근에는 가운데 좌석을 아예 컵홀더가 있는 탁자로 바꾼 비행기도 등장했습니다. 비행기든 기차든 자동차든 혹은 뭐 아무 이동 없이 집에 머물든 본격적으로 휴가철 즐겁게 시작하시고 또 계획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혁입니다.

Fly Me to the Moon, 양강석의 오카리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 휴가 이야기 했는데 뭐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 계획에도 당신의 방과 음악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떠나셔서 그곳에서 듣는 당신의 방과 음악 평소와 또 달리 들립니다. 아무튼 이 휴가 계획과 또 휴가 중에도 늘 당신의 방과 음악 애청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휴가 때문에 어수선해서인지 사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럴 때 사연 보내셔서 또 채택되는 기쁨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One Day I Will Fly Away, 조수미의 음성입니다.

하워드 블레이크의 음악,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에 삽입됐던 워킹 인 디 에어. 영국의 합창단 지휘자 가레스 말론이 이끄는 그의 합창단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곡은 조수미가 부르는 One Day I Fly Away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쾌활번호 537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다니엘 바레 모임의 피아노와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의 2악장 라르게토, 다니엘 바렌 보임의 피아노와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모차르트 음악을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협주곡 3번입니다. G장조 쾌열번호 216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아네 소피 무토의 바이올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추, 키알번호 216의 아다지오 악장인 2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아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브람스의 사포의 송가 작품 94에 삽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베라 나카리아코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엘가의 샹송 드뉘, 밤의 노래, 핑크 주커만이시 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 제가 폐지시킨 네 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밤처럼 고요하게 시그널로 쓰였던 브람스의 사포의 종가 작품 94의 4,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베라 나카리아코바의 피아노였습니다. 베토벤의 황제 이어드립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에 오늘은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쏘를 하프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줄리아 손튼입니다.

밤의 한 페이지에서 오늘 만나볼 작품은 미국 현대문학의 기수로 평가받는 앤드류 포터의 데뷔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학교마다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방학이 시작될 때입니다. 물론 대학교는 6월 말부터 이미 방학이 시작됐겠죠. 그런데 그동안 학교에서 치른 시험 중에서 제일 난감했던 시험, 답을 하나도 못 쓴 시험, 백지를 내버린 시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소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강의실의 시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강의실 밖들의 흰 눈가루가 10개 덮여 있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학생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내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로버트가 칠판 앞에 서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나눠주던 기억이 난다. 그날 그가 나눠주던 시험지엔 짧은 방정식 하나가 말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그것 말고는 백지로 다른 표시나 지시사항이나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 시간도 안 돼서 동기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두 명이 시험지도 제출하지 않고 뒷문으로 걸어나가죠. 몇몇 다른 학생들은 마치 로버트 교수가 불씨의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듯 그의 얼굴만 빤히 쳐다봅니다. 하지만 로버트 교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미도 없이 들고 온 책을 읽으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시험 시간이 끝나자 주인공인 헤더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뜨죠. 유일하게 남았던 헤더도 그럴듯한 답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로버트 교수와 차를 한잔하게 됩니다. 헤더는 자신이 질문에 대한 답의 방향이나마 맞게 잡았는지를 물어봅니다. 로버트 교수는 솔직히 말하면 근처에도 못 갔다라고 대답하죠. 자신도 1년이 걸려서야 그 방정식을 완성했다고도 고백합니다. 헤더는 근데 뭐에 홀려서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로버트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만심은 물리학자에게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인이죠.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니까요. 헤더는 풀이를 제출한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답을 전혀 모르겠다는 솔직함이 최상이자 최선의 답일 때도 있는 것이겠죠.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 현대문학의 기수로 평가받는 앤드루 포터의 데뷔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시험을 한번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영화 사랑에 관한 모든 것 중에서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요한 요한슨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죠. 영국 영화음악 전문 연주 그룹 런던 뮤직 웍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구노에페라 파우스트 중에서 왈츠입니다. 네메르비가 주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 영국 웨일즈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의 음성이었습니다. 드브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 주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와 4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드브로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4악장 라르게토,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저희 앞서 요즘 이 휴가철을 맞아서 이 사연답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연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649번 남편이 출근하지 않아 같이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거실 바닥에 음반도 이리저리 늘어놓고 쇼팽, 슈베르트, 베토벤 등등 마지막으로는 마리아 주옹 피레스의 모차르트까지 듣다 보니 영혼의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방마다 제습기 돌리고 빨래는 건조기에 널고 장마에 습해진 마음은 음악으로 뽀송뽀송 말리고 역시나 다른 무엇보다 음악을 좋아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합니다. 보통 이 남편이 출근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남편이 출장을 가서 여유를 누린다 이런 사연은 많이 답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남편이 출근하지 않아서 출근하지 않은 여유 시간들을 함께 누리시는 이런 사연은 처음인 것 같고 두 분이 음악적으로 취향도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곡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작품 78의 2악장 아다치오 브람스의 음악 신청하셨습니다. 오기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루이스 로르띠의 피아노입니다.

어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루이스 로르띠의 피아노 연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작품 7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슈만의 환상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73이었습니다. 다니엘 밀러 쇼트의 첼로, 로버트 쿨렉의 피아노였습니다. 세제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릭 오비의 트럼펫, 디에리 에스카이흐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깡틱 드정 허신, 장 라신 찬가였습니다. 영국 파페라 소프라노 서머 왓슨과 메트로 보이스스 합창이었고요. 닉 잉먼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에릭 오비의 트럼펫, 디에리 에스카이흐의 오르간이었습니다.

라마니노프의 여섯 개의 손을 위한 왈츠와 로망스 중에서 로망스였습니다. 다섯 명의 남매로 구성된 피아노 연주 그룹이죠. 파이브 라운스 다섯 명 중에 세 명의 자매가 연주해 줬습니다. 오늘 끝곡은 Wind Beneath My Wings 킹싱어스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내일 또 주말에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왕버들이 사는 곳은 습기가 많은 물가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물에 잠기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지만 왕버들은 줄기와 가지에서 부정근이라는 새 뿌리를 내어 살아남습니다. 촘촘히 뻗은 뿌리는 강둑의 흙을 단단히 붙들고 거센 물살을 누그러뜨리면서 물고기와 곤충들에게 숨을 고를 작은 쉼터가 되어주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왕버들은 습기 많은 곳에 살면서 그렇게 자신을 맞춰왔겠죠. 그래서 왕버들은 장마를 견디는 나무가 아니라 장마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가 된 거죠. 요즘 왕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가요? 장마도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장마는 견뎌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절이라고 왕버들이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고수했던 아르헨티나의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이죠. 보니타 라마 데 사우세,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질. 역시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인 아르투로 마스케스의 작품에 곡을 붙였어요. 강가에 늘어진 이 버드나무 가지의 서정적인 풍경과 그에 투영된 인간의 감정 또 자연 예찬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백진욱님께서 주산지의 풍경이 그려진다고. 또 그렇게 떠올리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도 같네요. 마음먹기 나름이죠. 뭐 장마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절이라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보다는 견디는 쪽에 가깝긴 한데 이 장마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헌데 그 말인즉슨 이제 곧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다는 얘기. 뭐 남부지방은 벌써 시작된 것도 같고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뭐 그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 진짜 정말 왕버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강영실님 씩씩한데요. 이제부터 더위 시작, 덤벼라 무더위야, 두 달짜리 더위야 그래봤자다. 이런 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임태희님, 우리의 쉼터 노날과 함께 하겠다고. 물고기와 곤충들에게 숨을 고를 작은 쉼터가 돼주는 왕버들처럼. 그래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 잠시 노날 곁에 쉬었다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주 아주 낭만적인 노래 이어드리려고요. 역시 20세기 남미 작곡가입니다.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디메 게시, 그래라고 말해줘.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예스라고 말해달라고, 내게 고개를 끄덕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게 가사가, 그녀는 몰라 자기가 날 어떻게 만드는지 말이야.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면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이 내 힘이 전부 쭉 빠져버린다는 걸. 그 이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왜 슈퍼맨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옴짝달싹 못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빗대서 멋진 가사가 탄생했습니다.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달달하고도 낭만적인 멕시코 깐시온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1세기 작곡가죠.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Somos Novios, 우리는 연인. 영어 가사로 번안되면서 I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뜻의 제목으로 번안이 됐는데 우리는 연인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내 곁에 그댈 두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인, 고결하고 순수한 애정을 가졌죠. 소프라노 신영옥과 테너 페르난도 델라모라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노래는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곡이었습니다. 그래? 라고 말해줘. 테너 셀소 알벨로가 불렀고요.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박다비님께서 아, 신영옥님 음성이 재즈싱어 같다고 더위를 잊게 해주는 달콤한 음성입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라 미아 파체 오디오 오 신이여 나의 평화를 돌려주소서. 왜 평화를 잃었을까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뺏기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미히 가이크가 지휘하는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작품 오 신이여 나의 평화를 돌려주소서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이 불렀고요. 미히 가이크가 지휘하는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문원철님 계신 곳이 지금 35도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박봉영님, 소요나나님 계신 부스는 시원하신 거죠? 시원하다 못해 좀 춥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중요한 곳이라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님, 에어컨 나오겠다. 너 날 듣고 있겠다. 멋진 노래 흐르고 있겠다. 뭐시 문제겠소. 아, 이런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 9373 쓰시는 분, 이병유님 같은데. 어제 춘천 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어요. 퇴근하며 보니 댐들이 수문을 열었네요. 마당 수국 보셔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춘천 쪽도 이제 막바지 장마비가 내렸나 봅니다. 그리고 임한옥님, 노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죠. 일단 한 번 듣게 되면 다시 안 올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It's impossible. 오,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소모스 노비오스 이 멜로디에 한번 붙여볼까요? 아주 기분 좋은 노래를 들은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보사노바 재즈곡이었습니다. How Insensitive. Insensitive의 영어 가사 노래죠. 제목 그대로 자신의 무정함을 뒤늦게 후회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무심하게도 난 그랬어요. 그녀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처구니 없게도 냉정하고 차가웠군요. 그녀가 진심이라 말했는데도. 이제 그녀는 멀리 떠나갔네요. 난 아직도 그녀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여주인공 레오노라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드레 피에토사 베르지네 성모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연인 알바로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뒤 도망치듯 수도원에 도착해서 부르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라니, 리카르도 문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역시 네, 더울 때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김상민님, 무더운데 청량한 파바로티. 공숙경님, 속이 다 뻥 뚫리네요 하셨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또 이 벨칸토 오페라는 또 엄청나게 또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 제격이죠.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돈 세바스티아노 중에서 데세르토 인테라 지상에 홀로 버려져 였습니다. 돈 세바스티아노 십자군 전쟁과 음모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포르투갈 국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 포르투갈의 왕 돈 세바스티아노가 전쟁에서 모든 걸 잃고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절망감을 노래한 곡입니다.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먼저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여주인공 레오노라가 부르는 성모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빠 카를로를 피해서 이 수도원으로 도망친 뒤 연인 알바로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도 못지않게 시원할 것 같아요. 20세기 독일 작곡가 카를 오르프의 세속 칸타타 가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 두 번째 곡 운명의 타격까지 이어집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카를 오르프의 세소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 두 번째 곡 운명의 타격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 반덕스런 운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처를 노래하는 부분이었어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노민경님께서 금요일 노날 더욱더 좋습니다 하셨는데 금요일에 방점이 찍히는 거겠죠. 노날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클래식 천일야마로 이어집니다.

1688년과 89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들이 왕을 처형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맞아들인 이 대규모 시민혁명이라기보다는 의회가 주도한 왕조 교체에 가까운 사건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영국의 국왕은 제임스 2세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영국 의회와 국민 대다수는 개신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임스 2세가 가톨릭 국가를 만들고 절대 왕정을 강화할 것을 두려워했죠. 결국 의회는 네덜란드의 총독이자 제임스 2세의 사위인 오렌지공 윌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를 영국으로 초청합니다. 1688년 윌리엄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상륙하자 제임스 2세는 큰 전투 없이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유혈 충돌 없이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후대에는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영국 본토 말고 아일랜드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제임스 2세를 계속 지지했고요. 개신교 군주 윌리엄 3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690년 보인 전투와 91년 리머릭 조약 이후 패배하면서 수많은 아일랜드 병사들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와일드 기스라고 불린 병사들인데요. 그들이 프랑스로 간 이유는 패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폐위된 가톨릭 국왕 제임스 2세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자코바이트였기 때문이죠. 리머릭 조약은 아일랜드 병사들에게 세 가지 선택을 허락합니다. 윌리엄 3세의 군대에 들어가거나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무기와 군기를 갖고 프랑스로 건너가 제임스 2세와 프랑스 군을 위해 계속 복무하거나 많은 병사가 제임스 2세가 망명해 있던 프랑스를 선택합니다. 패전 뒤에도 이 제임스 2세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였죠. 이들의 비극적인 이별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민요가 바로 가요 가요 내 사랑 슈일 아 루인입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다면 그곳에 앉아 실컷 울며 흘리는 눈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텐데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물레가락과 실패를 팔고 하나뿐인 물레까지 모두 팔아 내 사랑에게 강철검을 사주리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붉게 물들인 석치마를 입고 세상을 떠돌며 빵을 구걸하더라도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헛되이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내 마음을 되찾아 더는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그 헛된 바람을 또 품어봅니다 하지만 내 사랑은 더 나은 운명을 찾아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오직 운명만이 알겠죠.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내 사랑.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슬픈 역사가 또 가로질러 있는 가요 가요 내 사랑, 아일랜드의 보컬 앙상블 아누나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아일랜드 민요 골랐습니다. The Sally Gardens. 역시 아일랜드 가수 메이 맥케나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휴가나 방학에 꼭 어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죠. 예를 들자면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의 소설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읽으며 파리에서 멀지 않은 루앙이라는 도시를 찾아가는 건 아주 근사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앙의 외과의사 아들이었던 플로베르에 관해 많은 것을 연구한 주인공을 따라 호앙으로 가서 플로베르의 아버지가 일했던 병원에 만들어진 전시관을 현미경을 들이댄 듯 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줄리언 반스가 안내해준 호앙처럼 오르한 파묵에 내 이름은 빨강을 읽으며 이스탄불을 여행할 수도 있고 토마스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경험을 읽으며 매혹적이고도 암울한 베네치아 여행을 할 수 있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으며 프라하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추천하고 싶은 소설과 도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금요일도 근사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Puisque vous partez en voyage라는 샹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나기에 였어요.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남자가 한 1, 2주 어디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배웅을 나가죠. 두 사람이 기차역에서 서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담긴 노래. 이 곡을 오늘은 크로스오버 가수 기란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산토 오로의 듀오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권병호 우리 멀티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가 작곡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했고요. 또 최지훈의 피아노, 김한집의 기타 연주가 함께한 곡 바람 부는 대로라는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새음 들으며 여의도를 여행합니다 하셨네요. 어디 어디를 여행하실까요? 여의도에 계시군요. 그리고 배상규 씨, 언제쯤 이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 가보고 싶은 유럽에 가볼 수 있을런지 오늘도 새음 덕분에 음악 여행 갑니다 라고 하셨고 5091번 쓰시는 분은 금요일 칼퇴하면서 듣는 새음이 일주일 중 제일 제대로 리듬을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금요일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 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독주곡집 무언가 총 8권이죠. 그 가운데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7권 작품 번호 85 가운데 6곡 B플랫 장조 여행자의 노래 그리고 1권 작품 번호 19 가운데 역시 6곡 G단조 베네치아의 밴노래 이렇게 두 곡을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7권 작품 번호 85 가운데 6 B플랫 장조 여행자의 노래 그리고 1권 작품 번호 19에 6 G단조 베네치아의 밴 노래였습니다. 안드레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439번 쓰시는 분 평소 카풀로 60km 거리를 다니는 권세진입니다 하셨네요. 오랜만에 혼자 퇴근이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네요. 시원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홍정혜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남편과 집에서 이렇게 새음 듣는 것도 정말 행복인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는 집에서 새음 듣는 것

그리웠어요라고 하셨네요. 퇴원은 하셨지만 남편분이 아직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어서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찾아올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카자부에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전해드리죠. 카자부의 바람이 머무는 날, 우리말 제목은 그렇죠. 미치루 오시마의 곡인데요. 원래 제목의 의미는 바람피리, 카자부의 의미는 바람피리인데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바노비치의 다니브강의 잔물결을 노래했죠. 미국의 가수 알 존슨이 가사를 붙여서 처음 노래했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Anniversary Song이었습니다. 그런데 Anniversary Waltz라고도 하죠. 바로 이 팀이 아일랜드의 포크밴드, 네 형제로 시작한 The Furies의 The Anniversary Waltz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한 카사부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은미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은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박혜숙 씨는 La Gloire de mon père 아버지의 영광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면 아마 못 알아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마르셀의 여름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오늘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 How Deep Is Your Love 비지스의 노래죠.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 영화에 흘렀던 곡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곡은 오늘 카오리 코바야시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박혜숙 씨가 신청한 영화 마르셀의 여름의 음악도 전해드리죠. 그 사이에 필 콜터의 곡도 끼워서 전해드립니다.

colors on a pheasant as he rises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여름의 풀벌레 소리가 계속 들렸죠. 영화 마르셀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La Gloire de mon père였습니다. 마르셀 파뉴리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죠. La Gloire de mon père, 내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Le Château de ma mère, 내 어머니의 성, 이렇게 두 편인데 연작으로 영화 두 편을 동시에 제작을 해서 1990년에 발표했죠. 국내에는 1편은 마르셀의 여름, 2편은 마르셀의 추억,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편인 마르셀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어요.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영화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파리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앞서 소프라노 조스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면 북아일랜드의 뮤지션 필 콜턴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곡을 쓰고 노래를 했죠. 제목이 The Old Man입니다. The Old Man이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렀었죠. 필 콜터의 The Old Man, 그가 직접 노래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카오리 코바야시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있습니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탄생했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판타지아.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디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그리고 여러 곡들을,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가죠. 피노키오의 주제가이면서 뭐 월트 디즈니의 주제가로 인식되기도 하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 곡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940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곡 When You Wish Upon a Star 오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하면서 제가 계속 요일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요. 정정해 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이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여름방학과 여름휴가가 시작되면 극장에는 어김없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간판이 걸리곤 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이하드, 미션 임파서블, 스파이더맨, 배트맨. 대부분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일종의 영웅서사를 가진 영화들이었죠. 1993년 여름엔 조금 결이 다른 대작 한 편이 극장가에 등장했는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었습니다. 영화는 호박 속에 갇힌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복제한다는 놀라운 상상력에서 출발했죠. 지금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당시엔 무척 놀라운 발상이었고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트로닉스라는 특수 효과로 만들어낸 영상 역시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쥐라기 공원이 인상적이었던 건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공룡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이 학자는 처음에 아이를 싫어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원작 소설 속 그랜트 박사는 그렇지 않은 캐릭터였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그랜트 박사에게 아이를 싫어한다는 약점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몬스터 생존 영화가 아니라 그랜트 박사도 아이들과 함께 생존하며 변화하는 인물로 그려지도록 했다죠. 공통의 위기 속에서 모두를 구하는 건 그랜트 박사가 평생 쌓아온 공룡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활용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티렉스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볼 수 없다는 설정이 등장하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구하기도 하죠. 공룡을 복제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주라기 공원 설립자와 달리 그랜트 박사는 복제된 생명체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과학자의 침착한 시선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랜트 박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샘 닐이 최근에 타계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어느 여름방학에 주라기 공원을 봤던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그랜트 박사가 먼 여행을 떠났다는 아쉬움이 클 겁니다. 배우 샘 닐은 그랜트 박사 역으로도 또 영화 피아노에서 에이다의 무뚝뚝한 남편 역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를 기억하며 주라기 공원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경이로움과 웅장함, 순수한 호기심과 야생적인 긴장감이 공존하는 오리지널 스코어도 영화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죠. OST에서 테마곡 Theme from Jurassic Park 들어보겠습니다.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샘 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야망 있고 비열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을 가졌죠. 엄청난 활약을 보인 톱스타는 아니었지만 쥬라기 공원의 그랜트 박사는 샘 닐에게 가장 잘 맞는 옷 같은 배역이었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 소설에는 주인공 알란 그랜트가 턱수염을 기르고 체구가 탄탄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침착한 완성형 생존 전문가로 그려져 있다면 영화 속 알란 그랜트는 지적이며 고집스러운 학자고 아이들을 아주 싫어하는 캐릭터로 그려져서 그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서사까지도 다루고 있죠. 어쩌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영웅 서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그랜트 박사를 기억하는 요소 중에는 분명 그 약점이 준 성장의 서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쥬라기 공원의 주인공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샘 닐을 기억하면서 존 윌리엄스의 테마곡 Theme from Jurassic Park를 들어봤습니다. 박기현 씨, 우리 아들들도 쥬라기 공원을 보며 성장했답니다. 뉴욕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자연사 박물관이었죠.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쥬라기 공원에서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았던 샘 닐에 출연했던 또 다른 영화죠. 레인 캠피언 감독의 1993년 영화 피아노.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여우주연상도 또 아카데미에서도 각본 여우주연 그 또 딸이 여우조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 이 영화에서 흘렀던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 전해드리죠. 오늘은 OST가 아니고요.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피아노에 흘렀던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 마이클 나이먼의 스코어죠. 이 곡을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4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케이스 자레트의 My Song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얀 가발에게 소프라노 색소폰, 또 팔레 다니엘슨의 더블 베이스, 이온 크리스텐슨의 드럼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박혜숙 씨, 오랜만에 햇살, 바람, 하얀 뭉게구름, 기분 좋은 금요일, 새음 후에는 도서관 갈 계획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늦게까지 여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0630번 쓰시는 분, 퇴직 후 출발 FM, 출발 FM과 함께부터 새음까지 듣기를 남편과 약속했는데, 일어나 바로 라디오 켜주고 지금 시간까지 함께 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아, 참 자상한 남편이시네요. 0630번 쓰시는 분, 네, 행복이 묻어나는 두 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맙습니다. 21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진려 문성경이 듬직하고 멋진 청년 오민석 군과 7월 27일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많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선경아, 사랑으로 예쁜 집을 짓고 편안한 동반자와 배려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들이 마치 네, 행복하자고 주문을 외는 듯한 곡들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코알렐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세 명의 뮤지션이 함께한 앨범이 있었어요. 카메룬 출신의 리차드 보나, 그리고 콩고 출신의 로쿠아 간사, 또 안틸레스계 프랑스, 이쪽은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안틸레스계 프랑스인 제랄드 토토, 이렇게 세 명의 뮤지션이 아프리카의 희망과 사랑을 들려준 앨범에서 전해드리는 고알렐로라는 곡 먼저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오발랄라. 얼마 전 장르 특집 보사노바 편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었죠. 조안 슈베르트의 목소리로 나희경 씨께서 전해주신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은 멜 토메라는 미국의 가수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비디 바비디 부 였어요. 1950년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그 요술 할머니가 주문을 외울 때 그때 나오는 노래죠. 그러니까 마차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신데렐라에게 예쁜 드레스도 입혀주고 또 구두도 신겨주고 그런 그 주문이 담긴 그 바로 그 주문입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이 곡을 오늘은 스테이시 켄트의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스테이시 켄트는 이 곡을 프랑스어로 불렀습니다. 이 미국의 재즈 가수인데 러시아계 할아버지께서 프랑스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또 그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테이시 켄트가 특별히 또 프랑스어로도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구알렐로라는 노래였어요.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의 리차드 보나 그리고 콩고 출신의 로쿠아 칸사 그리고 안틸레스계 그러니까 그 중남미 중앙 아메리카 쪽의 안틸레스 제도 출신의 프랑스 뮤지션 제랄드 토토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한 곡 쿠알렐로라는 곡이었는데요. 카메룬어로 질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606번 쓰시는 분의 문자 신청곡입니다. 한창 수국이 만발한 정원을 보니 꽃의 이중창이 생각나네요. 신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레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The Flower Duet 이 곡을 두 소프라노 존 서덜란드 그리고 샨 베르비에 프랑스 출신의 소프라노죠. 이 두 가수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앙드레 류가 작곡하고 또 지휘한 연주였습니다. 라비에벨, 인생은 아름다워, 프랑스어 제목이죠. 그 전에는 라비언 호스, 장밋빛 인생,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안드레아 보첼리가 에디트 피아프 사후 50년이 되던 지난 2013년에 이렇게 피아프의 생전의 목소리를 담아서 듀오 버전으로 만든 라비언 호스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꽃의 이중창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이 곡은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와 제인 베르비에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포레의 파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6261번 쓰시는 분, 저 52의 할머니가 됩니다. 늘 함께했던 나의 새 음악에 축하받고 싶어요. 여보, 당신 할아버지 된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여 봅니다. 네,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 오늘 스티브 어키아가의 기타 연주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생각하면 우선 여행지와 숙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리조트, 호텔, 민박, 여인숙 혹은 호스텔. 이 많은 숙소의 총칭을 호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행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을 때, 무작정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나에게 선물 같은 휴식을 주고 싶을 때도 우리는 쾌적한 호텔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호텔이 추구하는 건 Home Away From Home 정신이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 만나는 또 하나의 집. 집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공간이 되기 위해 최선의 예우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죠. 물론 먼 여행지에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건 중요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집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호텔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타자성을 누리고 싶고 집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일상의 나를 잊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과 병원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호텔은 라틴어 오스피탈레에서 나온 말인데 순례자, 참배자를 위한 숙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중세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공간은 숙소이자 병자나 부상자를 치료하는 곳의 기능이 더해졌고 고아와 노인을 쉬게 하는 곳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곧 기도와 같다. 그런 의미로 읽히기도 하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때는 우리 안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는 일종의 SOS를 타전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땐 수많은 역할에 지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줄 공간 하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집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호텔처럼 완벽하게 정돈되고 쾌적한 공간도 필요하고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줄 병원도 필요합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휴식을 통해 얻을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숙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내기 어렵긴 하지만 고수들은 또 가성비 좋은 숙소들을 잘 찾아내죠. 그것이 숲속이든 바닷가든 혹은 내 집 안의 한 공간이든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치유의 공간 하나, 피난처, 안전지대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호텔 이야기였습니다. 호텔과 병원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말이라는 것. 그래서 호텔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케빈 컨의 Return to Love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니오 모리꼬네의 곡, 영화 시네마 파라디소의 테마곡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곡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네 개의 종교적 작품, 스티븐 쿨레오베리의 지휘,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 새로 발굴된 음원인데요.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민앤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 많이 낯선 작곡가입니다. 칼 플리스라는 작곡가인데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난 빈 출신의 작곡가 겸 음악학자입니다. 이 현대음악 시대에 살았지만 작품은 후기 낭만주의를 닮아서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들어볼 만한 그런 음반인데요. 칼 플리스의 오보와 피아노를 연주하다 2단조, 제바스찬 브라이트의 오보, 슈테파니 티모시에게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보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실 만한 음반입니다. 20세기 빈을 살았던 세 명의 작곡가, 지금 감상하신 칼 플리스, 한스 갈, 알렉산더 분덜리히의 오보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 색채가 짙은 그런 곡들입니다. 칼 플리스의 오보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바스찬 브라이트의 오보, 스테파니 티모쉐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언유명음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역시 새로 발굴된 히스토리컬 신보입니다. 루돌프 캠페가 주인공인데요. 이 캠페는 다른 곡도 잘 연주했지만 독일 계통에 이 드보르자에게 또 특화된 그런 다혈질적인 지휘 스타일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자에게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안토닌 드 보르조에게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 루돌프 캠페가 주재하는 미넨필의 1972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히스토리컬 레코딩이라서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스테레오 레코딩으로 잘 건져 올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중 감상한 곡 베르디의 4개의 종교적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 베르디는 오페라 전문 작곡가였지만 종교음악에도 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레퀴엠 같은 걸작을 남기고 있죠. 이 성가 4편 역시 그런 베르디의 어떤 종교적 개인적 감성을 담아낸 그런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1897년 7월 루카에 가까운 온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온천장은 베르디가 좋아하던 곳이어서 건강을 위해서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나날을 보내는데요. 이 몬테 카티니라는 곳인데 그곳의 체제 중에 보이토는 리코르디와 의논해서 베르디가 쓴 네 편의 종교곡을 성가 네 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리에서 출연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이 보이토는 그 계약 준비를 위해서 파리로 떠나고 베르디는 8월에 부셰트로 돌아와서 악보를 살펴보게 되죠. 성가 네 편은 1889년에 쓴 아베마리아와 그 전년에 단테의 시에 작곡한 성모찬가 그리고 1895년 6년에 쓴 이중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테데움 그 1년 후에 작곡한 슬픔의 성모 스타바트 마테르를 모아서 1898년 부활제에 파리 오페라조에서 있을 연주회에서 출연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그 전례를 위한 음악은 아니지만 또 중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서요. 그런 개인적인 종교적 감성을 덧붙여서 완성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4개의 성가 스티븐 클레오베리가 주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콰이어 그리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확실히 오페라 전문 작곡가가 종교음악을 쓰게 되면 선율미가 살아나고 극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로시니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베르디의 경우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곡으로 교회 음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각인될 정도로 세속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베르디의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네 개의 성가, 스티븐 클레어 베리가 주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그리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뮤직 소사이어티 스티븐 클레어 베리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대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또 숨겨진 명작입니다. 질바나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33입니다. 디터 쿨레커의 클라리넷, 베르너 게누이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낭만주의의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죠. 특히 바그너가 좋아했는데요. 마텐의 사수를 관람한 바그너가 아, 베버라는 탄식을 남겼다는 그런 일화는 유명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낭만주의 후배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베버, 낭만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질바나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오늘 명연주명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 베르너 게누이트의 피아노 연주 끝으로 오늘 명연주명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병을 구원하는 도리가 오직 약을 쓰는 데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근원은 반드시 음식의 힘에서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한자로 약식동원, 그러니까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의 두 번째 날 중복입니다. 일상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양식까지 챙기면서 건강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날이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든든한 하루 함께 시작해 볼까요? Eternal Flower, 천년화, 천년만세,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입니다.

그때요, 흥보가 제 형님 놀보를 드릴 양으로 음식 상을 드린 흔디.

한술이 흥북을 한 대목, 음식 타령이었죠. 서희철의 목소리로 만나셨고요. 앞서서 만난 곡, Eternal Flower, 천년화, 천년만세, 여성 국악실내악단 다스림의 연주였습니다. 천년만세 우아한 선율에 이어 반소리까지 함께 했는데요. 잔잔한 아름다움과 흥겨운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중복 아침에 어울리는 넉넉한 기운을 전해준 곡들이었습니다.

꽃향기, 연꽃 기운 모두 사랑스러운데 물간 안간에 바람이 차 화로 연기를 흔드네. 공무 한가로워 마침내 하삭음을 계획하고 손님 오니 거듭 예장현을 내리네. 홈이 휘두른 후 들빛이 짙게 물들고 낚싯대 거둔 앞에 연못 그림자 한가히 주름지네. 푸른 연꽃 꺾어와 누구에게 주려는가. 강남의 새 곡조가 검은 고 소리로 들어가네. 조선시대 한장석의 시. 중복일에 연못에서 피서하며 두 번째 술자리를 갔다 였습니다. 연꽃이 가득한 곳에서 하삭음을 열었습니다. 하삭음은 여름 피서의 하나로 술을 마시는 일인데요. 중국 위나라 유송이 원소의 아들들과 함께 하삭이란 곳에서 삼복도위를 피하려고 술을 마신 고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또 찾아온 손님들에겐 예장현도 내렸다고 했어요. 예장현은 중국 태수 진번이 서치라는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걸상입니다. 서치가 오면 그 의자에 앉게 하고 서치가 떠나면 다시 의자를 매달아뒀죠. 하삭음을 위해 찾아온 손님을 위해 특별한 자리도 준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운치 있는 검은고 연주도 함께 펼쳐집니다. 긴산조 중몰이 이재하의 검은고입니다.

Mm-hmm.

Thank you.

긴산조 중몰이 이제 검은고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느긋한 여름 풍경의 여운을 검은고 산조의 깊은 울림으로 만났는데요. 이어서 만날 곡 시비가사 수양산가 이현아의 노래 김민영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12가사 수양산가 이현아의 목소리와 김민용의 검은거로 함께 하셨습니다. 잔잔한 여운을 이어갈 곡입니다. 대금과 단소, 가야금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앙상블. 이해식 작곡 일향다실, 문현민의 대금, 이용섭의 단소, 이윤아의 25현 가야금 연주입니다.

내포재 평시주 자네집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초당의 꽃 피거는 나도 자네 청해옴새. 초당은 지붕이 억새나 짚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을 뜻합니다. 친구가 술로 자신을 부른다면 자신은 보답으로 집에 꽃이 필 때 친구를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100년 덧 시름 없을 일을 의논 고저 하노라. 100년이나 멀리 오랫동안 걱정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의논해서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깊은 우정으로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죠. 내포재 평시주 자네 집을 문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내포제 평시주호 자네의 집 문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정수현 작곡의 가야금과 얼후의 야장곡 김반희의 가야금 이비의 얼후 연주입니다.

정수연 작곡, 가야금과 얼후의 야상곡, 김반희의 가야금과 이비의 얼후였습니다. 양념이요. 한자로 약자에 생각념자에 약념에서 비롯됐던 설이 있습니다. 약을 짓는 마음으로 넣는다는 의미인 거죠. 더위 한복판에 자리한 중복날.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든든히 챙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 삼계탕 타령 이윤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신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삼계탕을 끓여 먹어보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삼계탕 쫀득쫀득 찹쌀 넣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작곡자 미상의 르네상스 춤곡으로 시작합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널리 연주됐고 춤췄다는 트루디옹을 장클로드 말과가 이끄는 라 그랑드 에퀴리의 라 샹드르 듀루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작곡자 미상의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춘곡 트루디옹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주에는 장클로드 말구아가 이끄는 라 그랑드 에큐리 라 샹브르 뒤로하였습니다. 이어서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건반 연주자로 활약했던 음악가 요한 쇼베르트의 실내악 준비했습니다. 트리오 F장조 작품 16-4 전악장인데요. 1악장 안단테, 2악장 안단테 폴로네즈, 3악장 미뉴엣, 마지막 4악장 프레스토까지 콘체르토 로코코가 전해드립니다.

여덟산 신동 모차르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 여행을 왔을 때 만난 파리의 저명한 음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요한 쇼베르트의 트리오 F장조 작품 16-4 전악장 콘체르토 로코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헨델의 건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모음곡 2단조 헨델 작품 번호 429번입니다. 첫 곡이 프리류드가 아니라 빠른 템포의 푸가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색적인데요. 알레그로,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금까지 전곡을 오늘은 랑나 슈르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랑리아 슈르머의 피아노 연주로 헨델의 건반모음곡 2단조 헨델 작품 번호 429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제미니아노 자코멜리 음악 준비했는데요. 제미니아노 자코멜리라는 이름이 혹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비발디의 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나는 별시 받는 아내라고가 바로 자코멜리의 곡이라고 합니다. 자코멜리가 쓴 또 다른 오페라의 아리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시리아의 아드리아노 중에서 사랑, 의무, 존중입니다. 카운터테너 발로 사바두스가 노래하고요. 콘체르토 퀄렌의 연주입니다.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는 카운터 테너 발로 사바두스였고요. 연주에는 콘체르토 퀼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나폴리의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리의 영웅 감상하시겠습니다. 앙상블 피츠윌리엄이 연주합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리의 영웅을 앙상블 피츠 윌리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은 바흐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교회 칸타타 길을 닫고 준비하여라 바흐 작품 번호 132번인데요.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식에 연주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 계절의 열기를 잊고

함께 들어보시죠. 소프라노의 아리아 귀를 닫고 준비하여라. 소프라노 바르바라 슐릭과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칸타타 귀를 닫고 준비하여라. 바흐 작품 번호 132에 나오는 소프라노의 아리아 귀를 닫고 준비하여라. 소프라노 바르바라 슐릭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더위에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이때 쾌적한 피서 장소로 도서관을 강력 추천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여름을 그린 문학작품 추천 목록을 볼 수 있고 새로 나온 소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장이 근사한 책 한 권을 여러 사람이 이어달리게 하듯 필사하거나 음반과 영상, 신문과 잡지를 마음껏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쾌적한 냉방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의 200여 개 공공도서관엔 도서관은 쿨하다는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찾아와도 쿨하고 편안한 도서관 어떠세요?

플랑의 플루트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말린 꼬리꼬 알렉 마리옹의 플루트과 파스칼 로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문 열었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동네 도서관. 본래 도서관은 직사광선에 책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이 장소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엔 외부의 숲이나 공원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열린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쿨하게 즐기는 도서관 나들이 강력 추천합니다. 폴 리카, 마법사의 제자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폴 디카 마법사의 제자 유진 올몬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492 쓰는 분입니다. 우리 아파트 분수대엔 합창단이 삽니다. 개구리 합창단. 우렁차고 힘차게 울어댑니다. 시작과 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름날 저녁마다 뭐라고 저렇게 목 놓아 외쳐대는 걸까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합창단 구경하러 또 모여듭니다. 예쁜 여름 풍경이네요. 그러게요. 개구리들은 뭐라고 저렇게 외쳐대고 있을까. 또 그게 궁금한 어린이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분수대로 모여들고 그렇게 우리의 여름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걸까요? 헨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듣겠습니다. 주자나 루지치코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옴브라 마이프 카운터 테너 프랑코 파지올리 음성이었습니다. 제피라 발루바가 지휘한 일포모드로의 연주였고요. 앞서선 헨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이 곡은 주자나 루지치코바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하나뿐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전체 세 악장 모두 다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번호 68번 전원 중에서 2악장 시네카 전경 카를 베미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으로 68번 전원 중에서 2악장 시냇가 풍경이었습니다. 카를 베미지 위한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754 쓰는 물입니다. 첫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딸네 집에 왔습니다. 아이가 밤새 잠을 자지 않아서 날밤을 새운 딸과 교대에서 아이 곁을 지키는데 눈이 말똥말똥하더니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 참으로 출발했습니다. 175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출발 FM과 함께가 큰일 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아, 지금은 좀 푹 통잠을 자고요. 그래도 많이 예쁘시겠습니다. 1754 쓰는 분이었습니다. 따님이 큰 힘이 됐겠어요. 우리 1754 쓰는 분 덕분에. 슈만의 환상곡 C장조 작품으로 17번 가운데 2악장 알맞은 빠르기로 힘차게 3악장 느리고 장중하게 에프게니 키신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 환상곡 C장조 작품으로 17번 중에서 2악장을 맞은 빠르기로 힘차게 3악장 느리고 장중하게 에프게니 키신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이런 목록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휴가지에 가져가고 싶은 책, 휴가지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듣고 싶은 음악 목록을 만든다면 이 곡이 꼭 들어갈 것이라고.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이면서 클라리넷을 위해 만든 유일한 협주곡입니다. 뛰어난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친구였던 안톤 슈타틀러를 위해서 새 악장으로 구성한 협주곡입니다. 독주 클라리넷

클라리넷의 음색이 가장 빛나도록 모차르트는 오케스트라의 날카로운 음색의 오보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온함과 포근함 그리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악장 곳곳에 모차르트 특유의 환한 유쾌함이 빛납니다. 두 번째 악장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쓰여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다지오의 느린 템포에 찬란한 선율미를 자랑합니다. 특히 독주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음악적 대화에선 알 수 없는 위안과 위로가 느껴집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과 불안,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편안함을 7, 8분 동안의 둘째 악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악장, 론도 형식입니다. 하나의 주제가 반복해 등장하며 기분 좋은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다지오 템포의 느린 둘째 악장을 제외하고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은 알레그로의 빠른 템포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차분하면서 활기가 도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휴가지 음악 재생 목록에 넣을만 하겠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번 전체 3악장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듣습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쪽 쾌일번호 622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토요일엔 전곡 듣습니다. 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조 작품번호 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트랑킬로 인 템포 마스 샘프레 소스테노토 원래의 템포로 돌아와서 하지만 계속 여유있게 크리스티안 테슬라프의 바이올린과 타냐 테슬라프의 첼로 이 남매지간입니다. 라르스 포트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조 샤프모노 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트랑큘로 인템포 마 샘프레 소스텐토 크리스티안 테슐러프의 바이올린과 타

아냐 테칠라프의 첼로, 라르스 포츠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8535 쓰는 분입니다. 편안한 토요일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합니다. 아직 침대에서 양쪽에 양이들을 끼고 일어날 수 없는 행복으로 감상 잘하겠습니다. 와, 이 표현 근사한데요. 일어날 수 없는 행복. 사실 의지를 좀 갖게 되면 일어나실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행복을 잘 즐기고 계시는군요. 아유, 양이들이 아주 착한 일을 합니다. 두 마리 키우세요? 양쪽에 양이들을 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더 행복한 편안한 토요일 아침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이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에드워드 히긴바텀이 지휘하는 옥스퍼드 뉴칼리 잡창단 연주로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태양에 보내는 찬가, 비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라마 크로스는 피아노 연주, 앞서선 나의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이, My love is like red, red rose, 에드워드 히긴바텀이 지휘한 옥스퍼드 뉴칼리 잡창단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작가 김지현,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기분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휴식, 여유, 불안, 슬픔, 희망, 기대, 행복. 여러 단어들이 머릿속 하얀 종이 위에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지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연관이 돼 있을 것도 같아요. 바쁘게 보냈다면 휴식을, 힘들게 보냈다면 희망을, 즐겁게 보냈다면 행복이 먼저 떠오르겠죠. 주말을 시작하는 아침, 긍정적이고 행복한 단어와 잘 어울리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기분 좋은 음악으로 오늘도 2시간 채워가 볼게요. 7월 25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힘이 세집니다.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퀘르 44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피아니스트 신미정, 박상욱이 함께하는 신박 듀오의 연주입니다.